0: 집에서 그대 책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 띄워드렸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다 싶고요. 비만 그쳐도 아우 살 것 같다 싶은 요즘인데 행복한 날의 조건으로 이 날씨만큼이나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기대와 희망. 네. 이라는 거. 요거 참 흥미롭죠. 여름 휴가를 떠날 때보다 휴가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을 때 요때가 더 행복하다. 요런 얘기인데 바야흐로 여행 시즌입니다. 여행용 캐리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마감 임박한 여행 특가 상품들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이게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요. 이 시간 함께 하면서 행복한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가깝게 뭐 중화권도 좋고 뭐 일본 쪽도 좋고 아니면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뭐 국내 여행 다니시는 것도 가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이렇게 계획해보고 찾아보고 할 때 설레잖아요. 그죠? 자 오늘 그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왕926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김종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어서 장나라의 스윗드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레몬트리님, 1년 중에 7월이 제일 행복한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7월이 날씨도 가장 다이나믹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휴가를 떠나는, 네, 그런 달이기도 하니까. 근데 또 이게 막상 떠나보면, 또 휴가철에 휴가를 가보면 공항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는 걸 보면서 또, 아, 나는 8월달에 올걸,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어디 다녀오시려나요, 이번에는? 도담맘님, 아침부터 도담이 데리고 수락산 계곡물에 나와서 놀면서 쓰레기도 줍고 유리 조각도 줍고 도당이랑 발 담그면서 알디님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 계곡물들 있잖아요.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곡물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발 담그고 놀고 있으면 진짜 예, 천국이 따로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간 김에 네, 그런 핫스팟 같은 곳에서 네, 이렇게 쓰레기도 좀 주워서 오고, 네, 혹시나 아이들 다칠까 싶어 유리 조각 같은 것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좀 치워 주시고 하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도마맘 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 놀고 오세요. 날감자님께서 신청하신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잭잭 사장님의 편지.

사투리가 제일 걱정된 대구 수성구 시지에 자리 잡은 비건빵집 짹짹 2호점 병아리 소땡 최연지입니다. 빵집 운영은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대구로 온 지 5년 정도 되고요. 지금은 혼자 운영 중이라 항상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오전은 작업 중이라 손은 바빠서 마음으로만 참여 중입니다. 알디님 자영업자에 대한 공감이 항상 1000%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짹짹 쿠폰 모집에 바로 참여했어요. 이 동네 분들보다 근처 들리시거나 지나시는 분들이 방송 듣다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억했다 들리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들어오시면서 또는 계산하시면서 수줍게 짹짹 하세요. 상호가 병아리 소땡이라 매장에 병아리 소품들이 많아요. 짹짹 가맹점이라 만나보네 하십니다. 요즘 인건비, 재료비가 너무 비싸고 계속 올라서 혼자 운영 중인데요. 혼자라 할 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열심히 화이팅 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알디님 말씀처럼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쓸 때 안 쓰면 부자 된다는 생각으로 1인 2역, 1인 3역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 오실 일 있으면 들려주세요. 신청곡은 요즘 알디 때문에 들을 때마다 피식 웃게 되는 네가 좋아 신청해 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오늘 짹짹 쿠폰 가맹점 편지는 대구에서 병아리 땡풍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 또 듣고 오셨네요. 중간에 편지 내용에 이제 이렇게 일부러 사투리 안 쓰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또 귀여우시고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텐데 그죠? 갓 구운 빵을 이렇게 전시해둔 그 빵집에 탁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행복함 있죠. 네, 그 행복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도 그죠. 네, 물가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비싸지고 뭐 하나 안 비싸지는 게 없어서 어떻게든 도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해서 응원 드릴 거고요. 네, 씩씩하게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타이밍은 오겠죠.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병아리 땡풍에서 이제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편지 고맙습니다.

이글스의 데스퍼라도 그리고 더 비틀스의 Let It Be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알디 지난주에 땡땡 순댓국 사장님 방송 듣고 바로 가서 포장해 왔습니다. 홀도 주차장도 넉넉해서 좋아 보였어요. 사장님이 목소리만큼이나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주셨습니다. 순댓국도 만났고요. 가게에 그대창 방송 크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내적 친밀감 뿜뿜이었습니다. 오 진짜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짝짝 쿠폰 가맹점으로 소개받기 전부터 워낙에 그 유명했던 곳이라. 근데 홀에 저희 방송을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셨나요? 아 기분 되게 좋은데.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죠? 이 집이 깍두기를 참 잘해. 아 아침부터 순댓국 한 그릇 다 먹고 싶네요. 아우 좋다. 그죠. 사람 인생 뭐 행복이라는 거 뭐 있겠습니까? 요럴 때 행복한 거죠. 아니 그나저나 그 목요일날 저희 생방을 틀어놓은 순댓국밥집의 홀은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1760님 안녕하세요 알디. 토요일 혼자 특근하고 있어요.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넓었었나? 새삼스럽고 어색하지만 5시까지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 넓은 공간을 나 혼자 쓸 수 있잖아. 탕비실도 음악도 이어폰도 안 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일하십시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그리고 글리캐스트의 Don't Stop Believing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요. 예.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Hero, 이거는 웅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면서 1부 잠깐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지 휴씨비에스 노컷뉴스입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고 마포구와 양평구에는 침수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되는 등 서울 시내 29개 하천과 일부 도로의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에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준인 1m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오전 8시 10분쯤 1m를 기록한 뒤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천 지역에는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국민 대차 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이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8차 석유 최고가격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L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뢰 매설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많은 양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까지 119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북 지역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은 80에서 200mm 이상,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남부지방도 최대 15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기 공룡 꼬리 님께서 신청하신 미겔의 Remember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토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무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요, 인증문자 꼭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커피 쿠폰 저희가 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자,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그리고 LMNT의 Juliet 듣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셋 금메달님, 짹짹 평일엔 사무실에서 들었는데요. 토요일이라 집에서 들으니 느낌이 달라요. 왠지 알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 목요일에 알디는 어디 갔나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 DJ의 폭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출발해서 수요일 날 조금 날뛰고 목요일 날 폭주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고급지게 돌아왔다 토요일 날 차분해집니다. 이제 약간 적응하실 때도 됐는데. 4023님 주말 부부라 오늘은 모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부산 근교를 천천히 드라이브를 하며 일주일 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일상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디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금 우리 부부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네요. 바쁘게 달려온 한 주를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 같은 길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누구를 감사해할 줄 알고 그 사람과 좋은 장점을 이제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눌 줄 알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파트너가 정말로 정말로 귀하고 레어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부럽다. 블런디의 Heart of Glass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잭잭 사장님의 편지.

좋아. 찍찍, 안녕하세요. 알디 오빠 그리고 찍찍 가족분들, 찍찍 가맹점 22호 남해 건어물 점땡의 꼬마남이에요. 저는 언니 형부와 함께 남해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왕복 3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대창을 듣게 되었어요. 뼛속까지 F인 제가 뼛속까지 T인 RD 오빠를 만나 조금씩 T화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 덕분에 짹짹 가맹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해까지 짹짹 가족분들이 찾아오실까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오시더라고요. 용인에서 오신 짹짹 커플께서 짹짹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그대창이 이어주는 인연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작은 가게가 어느덧 6년이 되어 가네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남들 쉬는 날 함께 쉬지 못하고 제때 편하게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손님이 없어 걱정하기보단 손님들 때문에 바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며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남해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남해의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블루문의 멸치라는 곡인데요. 작은 물고기인 멸치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좋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알디 오빠 그리고 짹짹 가족들, 남해 오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할게요. 남해로 꼭 놀러 오시다.

자, 22호점이었죠. 우리 건어물 가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놀랐어요. 들으면서 출퇴근이 3시간 반이나 걸리신다고요. 아이고, 그것도 그 언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하실 텐데, 네, 그나마 그 사이에 2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셨다니까 온전히 저희 방송 1부부터 2부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 때문에 슬슬 T화 돼간다고 하시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F보다는 T가 낫지 않을까. 네. 자, 6년 정도 가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하면서 남들이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고 남들 쉴 때 나도 편하게 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참 이게 큰 욕심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주신다는 게 참 저는 고마운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해 놀러 가면은, 네, 여기 건어물 가게 한 번씩 들려보는 걸로 하죠.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아리님께서 신청하신 조연이의 Open Arms 그리고 에어서플라이의 I Can't Wait Forever 듣고 오셨습니다. 스칼렛님, 가맹정 사장님 편지도 따뜻하고 답장도 따뜻하고 방송 자체가 아주 그냥 온열 찜질팩이네. 마음의 근육통이 확 풀어지는 기분. 이렇게 좋은 방

방송 꼭 1등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맨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버벅대지 말고 유창하게 대답하라고. 아니 이래놓고 본인이 막 버벅이는 거 아니에요? 창가에 그 저 창가 브라이 아니 저 탑

그냥 청산 유수로 줄줄이 말해버린다. 아니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아니 또 내가 너무 시킨 것 같잖아. 아, 또 그런 거 아닌데 제가 너무 막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고 시키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닌데. 모모랜드의 뿜뿜, 예나의 캐치캐치. 이건 체리체리님께서 신청하셨네요. 뿜뿜, 예나 캐치캐치, 체리체리 듣고 옵니다.

8649님 쉬는 날이라 집안의 이불 다 꺼내 빨고 간만에 걸레질도 직접 하고 기운 쭉 빠져서 소파에 들어 누운 순간 알디가 제 사연을 소개해준다면 갑자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겠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서 뭘 해야 되나요? 집안 청소를 마쳐야겠죠? 자, 움직입시다.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8824님께서 신청하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디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고 양평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습니다.

0: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되는 등 서울 시내 29개 하천과 일부 도로의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에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자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강한 비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 7시 30분 호우주의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 점검과 주민 대피에 모든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국민 대차 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신모 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장기기억 메모리 제조사 키옥시아 홀딩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해 약 3,40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위성통신기업 비아셋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패소와 반도체주 약세 등이 겹치며 키옥시아 주가는 전날 일본 증시에서 16.1%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한 날에도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16일까지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래일은 32일로 전체 132거래일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해당 비율은 코스닥 시장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4거래일 중 하루꼴로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내린 셈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모레 새벽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음식점에서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으면 한 발만 디뎌도 알잖아요. 어머, 이건 내 신발이 아니네. 오래 신은 구두와 내 발은 언제부터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노래도 그렇죠. 처음엔 낯설지만 어느 날 귀에 들어오고 어느새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내 발에 길든 구두처럼 서로를 기억하고 마음에 꼭 맞는 노래들. 오늘도 함께 꺼내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내 마음에 꼭 맞는 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그래서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그런 노래가 흐르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한 주간 여러분이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주신 곡들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노래들 오늘 꽉 채워서 들려드릴 겁니다. 같이 들어봐요.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도로시님 신청곡이었고요. JS의 종로에서 4280번님 저의 최애곡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고 청하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좋네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9735번님 늦은 밤에 목소리 듣다가 아침 시간에 들으니까 적응이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좋네요. 장마와 폭염이 어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만나야겠죠? 하시면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청하셨어요. 가을 햇살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같이 듣고요.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이어집니다.

파이프라인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임재범 이밤이 지나면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경연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부디라는 곡이 이상하게 좋고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밝은 분위기의 곡은 아니지만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오늘 이 분위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윤희님 청하셨어요.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부디.

우스 드라우닝 3814번님 신청곡이었어요. 50대에 접어든 저이지만 일일일 우즈합니다. 팬클럽 가입도 했고요. 드라우닝 앞으로도 추억이 될 노래예요. 콘서트에도 갈 겁니다. 와, 우즈 팬클럽 분들에게 자랑 좀 해주세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우즈 노래 드라우닝 나왔다고요. 3242번님 차에서 랄랄라 듣다가 내려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랄랄라 듣고 계셨나 봐요. 왠지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반갑죠, 반갑죠. 랄랄라 식구를 만난 건데요. 이렇게 소식도 전해주셔서 저까지 반갑고 신납니다. 감사드려요. 야다 이미 슬픈 사랑 6427번님 청하셨어요.

이번 주 우리 랄랄라 가족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셨던 곡이에요. 강인원, 김현식, 권이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밤사이 집중호우로 전면 통제됐던 동부 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중랑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부 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구간에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6명이 다쳤고 경기도 파주에서는 다리 밑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0: 된 상태입니다.
1: 인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국민 대차 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장기기형 메모리 제조사 키옥시아 홀딩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해 약 3,40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위성통신기업 비아셋은 5년 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패소와 반도체주 약세 등이 겹치며 키옥시아 주가는 전날 일본 증시에서 16.1% 급락 했고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이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정부의 8차 석유 최고 가격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레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2: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소한 것 딱 하나라도 일단 꼽아보자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몇 개쯤 찾아집니다. 드라마에 꽂혀서 빠진 회차를 꼬박꼬박 챙겨본 일, 구름이 유난히 예뻤던 날, 하늘 사진 마음껏 찍었던 일, 분위기 좋은 동네 카페를 발견한 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굳이 애쓰지 않으면 그냥저냥 잊어버릴 정도의 잔잔한 즐거움이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해도 일상이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은 흐뭇해지죠. 책을 읽다가 괜찮은 구절을 발견하면 그냥 넘

숙이지 않고 모서리를 작게 접어두는 것과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책장을 접어둔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돌이켜보면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웃게 하고 고민을 잊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셀린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였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한 것들, 이 질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제일이나 가장 또는 최고 같은 수식어는 되도록 쓰지 말자는 거겠죠. 제일 좋았던 거 한 가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왠지 시시한글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거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책 한 권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그런데 딱 한 군데일 필요는 없잖아요. 책장을 접어놓은 페이지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을 덮었을 때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요.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을 많이 찾아둘수록 일상의 혈도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토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음성이었어요. 지니 이너바트, 또 로비 윌리엄스의 Feel, 아토미 키친의 Tide is High까지 전했습니다. 4539님이 저는 주로 이천에서 포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주파수가 잘 잡히니까 좋은 곡들 들으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늘 해피송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쉬실까요?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CBS가 잘 잡히죠. 아무튼 감사하고요.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좋은 방송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아마 이제 휴가를 떠나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휴가를 부르는 노래들 이어갑니다. 먼저 제이슨 데룰로예요. Want to want me.

0: 유지수의 해피송.
1: 정말 휴가를 부르는 곡들이었죠. 방탄소년님 잘 들으셨나요? 마틴 게릭스, 피처링 맥클모어, 또 패트릭 스톰프였습니다. Summer Days, 또 웅이님 두아리파의 Levitating, 또 제이슨 델룰로의 One to One Me까지 전했네요. 1853번으로 올여름 또다시 가장 핫한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여행 가려고 짐 싸고 있는

네,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힘이 날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오, 앞선 곡들 잘 들으셨죠? 이제 슬슬 휴가 이야기도 올라오고 방학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바야흐로 벼르고 별러서 오신 만큼 다시 없을 행복한 그 시간 보내셨으면 하고요.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들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앞서서는 우리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한다면 이어지는 곡들도 다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곡도 준비했습니다. 의학세님이 신청하셨고요. Journey입니다. Don't Stop Believing.

8494님, 지수님 며칠 전부터 위생검사 나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여기저기 닦고 재정비하고 신경이 쓰였는데요. 별일 없이 잘 걸린 거 없이 넘어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8494님은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근무하시죠. 아, 뭐 위생검사는 필수 불가결한데 한편 이제 당사자는 시험 보는 기분이 들 것도 같고요. 저희도 이제 막바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사는 이루어지고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도 긴장되고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힘내기를 바랍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곡 소개를 안 한 것 같네요. 박광태님, When I Look Into Your Eyes, Firehouse의 곡이었고요. Air Supply의 Make Love Out of Nothing Arrow, The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g 이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한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6명이 다쳤고, 경기도 파주에서는 다리 밑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까지 주택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54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폭우를 몰고 온 비구름대가 오전 들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강원도에만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는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수도권 일대 산사태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고,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와 국민 대차 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0: 이어갔지만 중동 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 값과 경유 값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우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이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정부의 8차 석유 최고 가격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한 날에도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래일은 32일로 전체 132 거래일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해당 비율은 코스닥 시장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4 거래일 중 하루꼴로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내린 셈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신모 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첩보 기관들의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 이란에 가까운 북쪽 해협으로 안전하게 통항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호레시아 향기님 오타반이었습니다. 핸즈업. 해피송 2부로 건너봤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들 또 신청하신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광고 후에 신청곡 세 곡이 쭉 이어졌어요. 호레노츠님 알리사 밀라도의 나도 런런, 또 9735님 파파비니의 I can't stop loving you, 또 핫종님 스티비 원더의 part time lov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맨슨 분의 The Time of My Life입니다. The Time of My Life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후반부에서 특유의 시원한 고음이 폭발하는 가슴이 뻥 뚫리는 락팝 발라드의 정석과도 같은 곡이죠.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참 흥미로운데요. 무대 공연을 연기하는 배우로 등장하는 맨슨 분이 멜로, 액션, 판타지, 어드벤처 등 다양한 장르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를 웅장하게 펼쳐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 60위에 오른 맨슨 분의 The Time of My Life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는 존버의 My Body is Ready입니다. 글로벌 음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존버는 침실에서 혼자 음악을 만드는 이른바 베드룸 팝 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싱어송라이터죠. My Body is Ready는 거창한 오케스트라 대신 잔잔한 일렉 기타와 신스패드 사운드로 독특한 공감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별을 겪은 이의 심리를 섬세하고 솔직하게 묘사해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60위를 차지한 맨슨 분의 The Time of My Life, 이어서 30위에 오른 존버의 My Body is Ready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우열을 가르기 힘든 좋은 곡들이었어요. 맨슨 분의 The Time of My Life. 저도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와, 진짜 재능이 어마어마하다. 다채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넬슨 보의 My Body.

Is Rea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도로시님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예요. Die with a Smile.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레이의 곡 Please Don't Touch 보람님이 청하셨고요. 그 전엔 존 케이의 Happiness 또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이었습니다. 5067번으로 일주일 정도 된 청취자 새내기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해피송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들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해피송을 그냥 편안하게 동네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다도 떨고 좋은 곡도 많이 나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들은 익숙해서 더 좋은 곡들이에요. 아리오 스피드웨건, Keep on Loving You.

한강님, 사이먼의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이었고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였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마지막 곡입니다. 0424님, 토토의 아프리카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불어나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6명이 다쳤고 경기 파주에서는 다리 밑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택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54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폭우를 몰고 온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폭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추가 폭우가 예보된 만큼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는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연평도 북방에서 선박 한 척이 침수돼 주변 중국어선이 해당 선원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군부대와 협조해 사고 해역으로 경비 함정을 투입하고 조난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와 국민대차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0: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8차 석유 최고 가격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한 날에도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래일은 32일로 전체 132거래일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해당 비율은 코스닥 시장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4거래일 중 하루꼴로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내린 셈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신모 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1: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Por favor.

0: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2395번님 신청하셨어요. 레게봉의 아아. 봉디 여름엔 레게봉의 아죠. 이 노래 듣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질척되지 않을 아니 질척되고 싶은데 아니 그냥 보내줄게요 유유. 질척돼도 괜찮아요. 적당히 질척되는 건 저도 좋죠. 하나도 질척거리지 않고 그래 봉규 가라 어 가 어 왜 뒤돌아봐 그냥 가 하고 쌩 보내버리시면 오히려 섭섭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를 봉방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주말은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죠. 주말에도 잘 오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없다고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가요는 계속되고 육아휴직하면서 뭐 종종 모니터링 할 테니까 레인보우 게시판 너머로 봉팔님들의 소식 저는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놀자님이세요. 얼마 전 에어컨 청소했어요. 견디다 견디다 이젠 트루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에어컨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구석구석 청소도 안 되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청소 가능한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들 기관지가 약해서 꼭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꼭 해주셔야죠. 암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면서 어떤가요? 들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 열려있습니다. 광고주네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0: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관절 연골이 걱정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먼저 만나보신 곡 아연이랑님의 신청곡 REF의 찬란한 사랑 그리고 반딧불이님 봉디 돌아와 박미경 돌아와 한번 틀어줘요 재생해드렸습니다. 저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1760번님 토요일 혼자 특근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이제 3시간 좀 안 남았네요. 봉디 라디오 들으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외롭지만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혼자 썰렁하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던가요? 고요한 회사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 건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만 연신 울리고 내가 이 회사를 혼자 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주자님은 길게는 아니지만 1년은 함께한 것 같은데 아쉬워서 처음으로 신청곡 남깁니다. 시원하게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신청해요. 6주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늦게 오시면 모르고요.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재생해드리고요.

6715번님이 봉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 DJ와 함께 어떤가요? 즐기게 되시고요. 저 없어졌다고 새 DJ에게 이봉규 돌려내라고 훌리건이 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BTS까지 갑니다. 훌리건!

again.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였고요. 방탄소년단 훌리건이었어요. 아이디 흑구맘님. 원타임의 Without You 신청하셨습니다. 남편과 남친 시절 때 노래방에서 불러준 게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예전에 종종 같이 가셨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는 남편이랑 노래방 갈 일이 거의 없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말 나온 김에 뭐 오늘이나 내일 코인 노래방이라도 한번 가보시죠. 그때 그 시절처럼 다시 그때 음악 부르면서 노실 겁니다. 저도 한때 많이 불렀는데.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산재비님, 희은유님이 봉디 뉴스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뉴스 집에서 듣고 봅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CBS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내년 봄에 벚꽃 필 때쯤 다시 만나요 우리. 1165번님은 난 이제 2시부터 라디오 채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봉디 개인 방송 만들면 안 돼요. 고향 후배님 아쉽네. 고향 선배님 흥흥 안녕하십니까? 늘 어떤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개인 방송은요 제가 게을러서 못해요. 우리 PD는 알 거예요. 이봉규는 너튜브로 개인 채널 오픈해서 뭐 할 위인이 안 된다는 거. 2시 라디오 어디로 가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은 어디 안 가셔도 되고 여기 계시면 됩니다. 후임 DJ가 지금 어떤가요 DJ 자리를 위해서 진짜 혹독하게 수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월요일에 하산해서 스튜디오에 딱 앉으면 와우 얘는 또 뭐야 하고 중독되실 거라 저는 장담해요.

흑금맘님의 신청곡 원타임의 Without You 세븐 와주어 팀 별이었습니다. 아이디 너의 시간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어머님 커피숍 창업하셨는데 손님이 없다네요. 가게에 꺼내놓으신 우산꽂이에 우산이 다 꽂힐 만큼 손님 좀 많이 오시길 기원합니다. 인별그램으로 홍보피드도 또 올려보시고 또 지역 캐럿마켓에도 홍보를 올려보시고 주변에 자영업자가 운영하시는 다른 가게 있으면 또 오픈했다고 무료로 커피도 한번 돌려보시고 오픈 이벤트도 해보시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봐야죠. 물론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몰라서 안 가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초반엔 우리 어머님 번창하십시오. 8443번님 신청해 주신 영케이의 곡 Let it be summer 재생해 드리고요. 이웃집 아톰 부인님은 봉기 없으면 이제 어플도 지워야 하나 슬픕니다. 포항은 라디오에서도 못 듣게 해서 레인보우로 들었는데 이젠 이별이라니 슬퍼요. 우리 봉팔님들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어플까지 지울 필요 있겠어요. 아톰님 저와의 의리는 저 없어도 계속 여기 지켜주고 아톰으로서 존재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의 의리입니다. 꼭 계셔주세요. 분위기 좀 올려보겠습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메인님의 신청곡 그리고 넬의 노래입니다. Stay.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메이플 피카님의 신청곡 제이사라의 곡입니다. 다 잘 될 거야.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헌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에 밤새 내린 집중호우가 잦아들면서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되는 등 교통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밤사이 폭우를 몰고 온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폭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추가 폭우가 예보된 만큼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는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연평도 북방에서 선박 한 척이 침수돼 주변 중국 어선이 해당 선원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군부대와 협조해 사고 해역으로 경비 함정을 투입하고 조난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한국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속도 결정의 주요 변수로 2분기 GDP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와 국민 대차대조표도 발표해 최근 물가와 자산 흐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치른 소속팀 복귀전에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 추가 골을 넣으며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침묵했던 손흥민이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린 가운데 LAFC는 리그 2연승을 달리며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 지역 긴장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5: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피로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6: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7: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8: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7: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우주데스타님의 신청곡 M4의 널 위한 멜로디였습니다. M4 봉디를 위한 봉디를 향한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우주데스타님은 올해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죠. 지난번에 저랑 전화 연결도 하셨고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시고 우주데스타님과 우리 고귀함 예비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이제 어른 되시겠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널 위한 멜로디, 우주 데스타님을 위한 멜로디였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7318번님이십니다. 2020년 입사해서 제가 발견한 어떤가요? 매일 애청하고 있었는데 저는 회사 잘 댕기고 있는데 봉규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네요. 큰 결정 응원합니다. 그동안 졸려하는 저를 깨워줘서 감사해요. 신청곡 룰라의 비밀은 없어. 7318번님 이제 스스로 그 졸음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어떤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재생하는 듯하고요. 그 전 곡은 어떤가요와 또 연이 깊은 팀입니다. 노이즈의 곡 상상 속의 너까지 플레이.

7318번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빠기공주님은 태사자 회심가 신청하셨네요. 회심가 이어지나요 하셨는데 이으라 하면 있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죠. 빠기 프린세스님의 신청곡인데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아이디 키다리 섭리님이세요. 아나운서 치고 참 만능 엔터테이너다 싶어 좋았는데 딸내미 잘 키워놓고 와서 우리 다시 같이 놀아요. 저에게 과분한 극찬이십니다.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제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어디 클럽 사장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팔님들 다 아버지 가게에 모시고 무료로 여기서 놀자. 마지막 파티 한번 하자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1413번님은 보랏빛 향기 신청하셨고요. 0981번님 가게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비록 선물과 신청곡 당첨은 거의 없었지만 재밌게 듣고 있어요. AI 노래 만드는 코너에서 우리 소담이 노래 바람꼬리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역시 981이죠. I love 표준 FM. 우리 0981번님 신청곡 당첨보다도 더 큰 선물이 있었잖아요. AI 봉시리가 노래를 만들어줬던 그 코너. 사실 AI 봉시리의 작사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고민해서 다 쓴 겁니다. 막 두세 시간 걸렸어요. 멜로디만 AI 봉시리에게 의뢰를 했고요. 우리 소담이 잘 있죠? 소담아, 산책 갈까? 소담아, 목줄 어디 있어? 소담아, 목줄 가져오자. 산책, 산책. 우리 소담이 목줄 가져오는 동안 트랜스픽션까지 듣겠습니다. 내게 돌아와.

대사자의 회심과 빠기 공주님의 신청곡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는 1413번님을 위해서 트랜스픽션 4개 돌아와였습니다. 플라이하이님께서는 베이비복스의 미싱 유 신청하셨네요. 오늘 신청곡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실까요? 우월이님은 제 인별그램을 보셨나 봅니다. 봉디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기나긴 방황 끝에 2시 라디오 정착했는데 다시 방황이 시작되겠네요.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남편도 육아휴직 고민 중이라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하는데 애청자 입장에서 너무 슬퍼요. 휴직에서 돌아오면 또 어떤 가요 해줘요. 어떤 가요로 오기 그러면 저떤 가요로. 모른 척 해줄게요. 아님 6개월치 녹음하고 가요. 어떤 가요든 저떤 가요든 저쩔 가요든 어쩔 가요든 어딘가로는 분명히 옵니다. 6개월치 녹음을 하려면요. 지금부터 제가 육아휴직 하는 날까지 잠도 자지 않고 그냥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수 조건. 회사에서 6개월치의 월급을 줘야겠죠. 예. 기본자리님,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 신청하셨습니다. 해령의 곡. 이거는 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 지금 굉장히 슬퍼요. 알바 끝나고 와서 순두부라면 울면서 먹는 중이에요. 더운데 맛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기본자리님. 베이비복스 미싱 유, 해령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 이어드립니다.

플라이 하이님과 기본자리님 신청곡 베이비복스의 미싱 유, 해령 슬픔을 잡는 세 가지 방법 이어드렸습니다. 제주 홍여사님 돌아온다니 다행이네요. 난 또 프리랜서 하시나 했네. 프리랜서 절대 못합니다. 통장 잔고가 프리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분수 파악을 잘합니다. 5805번님 혹시 후임이 지난번 그 신입 아나운서 그분일까요? 끼가 대단해서 봉디 자리 넘보겠다 했거든요. 혼자 많이 앞서갔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곧 공개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후임 DJ가 확실하게 공개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5841번님은 육아휴직 때 일주일에 한두 번 너튜브 해주세요. 신청곡은 봉디가 불러주는 걸로. 라이브 가자. 이제 육아휴직 되면은 이봉규 어떤가요? 너튜브 채널. 그러니까 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못하면 어디다가 해야 하죠? 어쨌든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어떤가요에서 제가 만들고 불렀던 곡 10곡이나 등록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가요 노트북 채널도 폭파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울 때 와서 이따금 봐주세요. 김목돌님도 어떤가요 인별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우리 PD가 결정할 겁니다. 아마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뭐 또 그 채널을 폭파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683번님 저는 찐 봉팔입니다. 1회 때부터 쭉 들어오고 남편 차이도 어떤가요 전파했어요. 초창기에 광고주님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던가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노래를 많이 듣긴 했었죠. 육아휴직 보람차게 보내고 또 만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펀치넬로님은 끝내 번개 못하고 하차하는 건가요? 번개하면 진짜 오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펀치넬로님? 정말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지. 6678번님 신청해 주신 마야의 진달래꽃과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 위해서 부활입니다. Lonely Night!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아투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딕펑스의 그 일이란 곡인데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 곡을 처음 들어보고 아 이런 노래가 있었나? 이렇게 괜찮은 노래가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깨톡 보내면은 그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투님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있어!

0: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에 밤새 내린 집중호우가 잦아들면서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되는 등 교통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E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늘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탈환 작전에 병력을 파병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림팩 등을 거론해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고 국가안전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하고 논란 이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 전 장관은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지역 긴장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4: CBS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0: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장 바꾸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이미 시작된 오늘의 날씨라고 하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의 옷을 갈아입기. 비가 오면 우산을 펴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또 예상과 다른 하루가 오면 그 하루에 맞춰 마음의 속도를 좀 조절할 줄 아는 주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컬처클럽이에요. 카르마 카멜레온.

0: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이 주변 상황에 맞춰서 나도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샥샥샥 이렇게 잘 맞춰가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2: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신나는 세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호레노츠님 청해 주신 곡 시나이스탄의 텔레폰이었고요. F.R. David의 Words, 오늘도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제나드, 예쁜 미녀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마음의 나인님, 팝에 무지하고 영어 울렁증이 심한 제가 팝 프로그램 듣다 보니까 팝송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에 이렇게 팝과 친구처럼 지냈다면 제 영어 점수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팝 많이 듣다 보면 영어 공부되는 거 사실이에요. 뭐 제목에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알게 되고, 가사에서도 오 이거 뭐지 하고 찾아보게 알게 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팝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저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핫종님 신청하셨어요. 제이지 사우서의 You Are Only Lonely, 오성희님 신청곡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그리고 CBS 뮤직 차트 24위입니다. 니콜의 A Little Piece.

여러분 같이 들썩들썩 하셨죠? 7373님이 청해 주신 로제 앤 브루노 마스의 APT 아파트였고요. 인기 차트 70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나온 곡이었습니다. 앤마리의 2000까지 함께 들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앤마리 2002 좋아해요. 그 시절을 살진 않았지만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곡이라고나 할까요? CBS 뮤직 차트 92위입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그리고 스트라이퍼의 Honestly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하효진의 Like Pop. 여러분, 주말은 1시간 더하기 1시간,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은 024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띄워드리면서 우린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호우특보도 지금은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주로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침수나 산사태 등의 호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에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 경기 남부와 경남 내륙에 20에서 6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2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대구 32도, 서울 광주 30도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서울 지역에 밤새 내린 집중호우가 잦아들면서 동부가선도로 통행이 재개되는 등 교통상황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9시간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며 발생한 짙은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늘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부스티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탈환 작전에 병력을 파병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하고 논란 이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 전 장관은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한미일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림팩 등을 거론해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고 국가안정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치른 소속팀 복귀전에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 추가골을 넣으며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유진의 Like Pop 2부 열며 띄워드린 곡은 웸의 I'm Your Man 533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 슈트한트입니다.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 질러!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디패시 모드 Enjoy the Silence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71위 가제보의 I Like Chopin 그리고 33위 블론디의 The Tidy Sigh였습니다. 9351님이 Like It Pop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청취율 조사 전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오면 잘 받고 하유진의 라이키팝이라고 말할게요. 종이에 적어서 휴대폰에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어머! 감사드려요. 이런 정성. 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말하고 있어서 아시죠? 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면 얼른 받으셔서 하유진의 라이키팝, 효도할 때 효, 하유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매 시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기분 같다고 혹시 그런가요? 하셨는데 맞아요. 뭔가 시험을 보고 성적표 기다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겹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하효진의 라이키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소문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9167님 보내주셨어요. 로보의 스토니 그리고 무디 블루스의 For My Lady 이진호님 신청곡 들어보자.

미카의 Love Today, 안졸리나 졸리나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마룬5의 슈가, 그리고 블루의 One Love, 진영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어요. 이 세 곡 너무 다 좋았는데 미카의 Love Today는 진짜 미카 특유의 그 이 신나는 사운드가 인상 깊었고, 슈가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둠칫둠칫하게 됐고요. 블루의 One Love는 같이 이렇게 리듬 타게 되지 않나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노래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혼자 듣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즐기

이은중님이 항상 잘 듣고 있는데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노래가 뭘까 싶지만 뭔가 좀 부드럽고 몽글몽글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요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가 어떨까요? Toy Soldiers, 마티카의 곡 띄워드리고요.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자.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Pop,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입니다. 5789님이 청해 주셨어요. 찰리 푸스와 위즈 칼리파가 함께한 See You Again.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포근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제78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워진 법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는 때로 법을 멀게 느끼게 하는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특별한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쓴 판결문입니다.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승소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판결문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흔히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공평한 법이란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는 법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의 가치는 조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 아닐까요? 주말에 CBS 첫 곡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듣고 시작합니다.

0: 낮에는 무섭게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언제 비가 왔나 싶을 정도로 햇볕이 쨍쨍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주말엔 CBS라고 답해주세요. 모바일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전력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5: 네, 저희 그 코너 시작 전에 0702번 쓰시는 분이 3일 연휴 3분의 1을 어제 회사에서 온전히 썼고 또 3분의 1을 오늘 회사에서 또 쓰고 있고 그 남은 3분의 1 또 내일 회사에서 써야 되네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박정호 기자도 어제 오늘 계속 출근하고 계셨다고요?
6: 네, 어제는 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출근했었고
5: 오늘도 여기 나왔고.
6: 예, 오늘은 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5: 방송국 시원하니까 예. 여기 아유, 휴가 맞다 느낌입니다. 생각하고. 네. 근데 진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 이틀 또

0: 보면 수도권과 뭐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이 정말 무섭게 비가 내렸는데 물론 지금 이제 좀 소강 상태긴 한데 네. 현재까지 들어온 호우 피해 상황 좀 어떤가요?
1: 네,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들어온 침수, 토사 유출 같은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총 540건이었는데요. 뭐 주택 도로 침수 피해가 148건 그리고 토사 낙성 유출과 수목 전도 같은 피해가 392건이었습니다. 이 많은 비에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네. 다만 44개 세대 95명이 비를 피해 임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는 주택이 침수돼서 일가족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고요. 대구 신천동로에서는 침수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들이 또 잇따라 구조가 됐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네.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제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면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차량이 순식간에 고립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네. 비가 쏟아진 거잖아요. 임시 대피한 분도 하루빨리 안전하게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총동원해서 신속한 복구 이뤄져야겠고요. 근데 지금 강한 비구름대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오늘 밤에 또 호우특보 예보가 있다고요.
1: 네, 밤부터 내일 새벽 야행성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 100mm 이상, 또 강원과 충남 150mm, 또 충북은 200mm의 거센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북 서해안 120mm, 경북 북부에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시고 또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이제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또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0: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어떤 곳은 또 너무 덥고 정말 네. 날씨가 극과 극이네요.
1: 극과 극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이제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화 작업이 꽤 힘든 상황인가 봐요.
1: 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인천 성남동 이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0: 네.
1: 소방청은 대응 1단계, 2단계를 거쳐 오후 3시 15분쯤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 강원에 있는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총력 진화에 나선 건데요.
0: 네.
1: 하지만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며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차면서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히 기해달라면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0: 네.
1: 역시 한성숙 총리도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인천시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를 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 물류센터 워낙 내부의 물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또 타기 쉬운 물건도 많다 네. 보니까 또 진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1: 지금도 이제 불길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0: 네,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분들 또 안전하게 진화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1: 네.
0: 다음은 특검 소식인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주무부처 수장이었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통부장관이 다음 주 특검에 소환된다고요.
1: 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네. 다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요. 2023년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씨 일가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죠. 원안에 보면 양서면 종점 노선. 이거는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0: 네.
1: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어요. 국회 와서 갑자기 백지화 선언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컸었는데요.
0: 네.
1: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적

0: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민중기 특검팀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네. 윗선으로 지목이 됐던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거든요.
1: 네.
0: 이후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지난 3월 이제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고 또 4월에는 국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5일 특검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원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1: 네.
0: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여전히 사실 의혹이 안 밝혀지고 있거든요.
1: 네.
0: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예타까지 통과한 이런 노선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
1: 그쵸.
0: 급하게.
1: 네.
0: 여기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특검이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0: 맞아요.
1: 있었잖아요.
0: 네.
1: 이번에 원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어떤 좀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어제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재헌절이었는데 그 18년 만에 다시 이제 법정 공휼이 됐거든요. 근데 여야는 지금 재헌절에도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요.
0: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 법사위 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그 지난달 말에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죠. 민주당 의원들로. 나머지 7곳을 남겨놨습니다. 국민의힘 몫이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법사위 이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압박도 하고 있냐면
1: 네.
0: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니까 순차 배분을 법제화하는 조건으로 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1: 아.
0: 민주당을 또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1: 네.
0: 법사위 내주면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안 통과 안 시키고 발목 잡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구성 문제와 별개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0일 본회의를 열고 활동시한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재헌절 사실 법정 공휴일도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됐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는 이렇게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습 여러모로 국민의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치, 뭐 민생 시급하다
0: 네.
1: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법 처리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재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툴로는 현재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면서 내년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마련해서 2028년 5월 내에 개헌안 처리 구상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마무리를 통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빨리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또 개헌 논의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어제 재헌절이 사실 이제 국가적인 경축일이고 또 18년 만에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0: 네.
1: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제 여야 대표 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 큰 축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축식은 이제 참석하지 않고 장외 집회 현장을 찾았다고요.
0: 네, 이 장동혁 대표는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1년 동안 한 게 헌법 파괴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참정권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재헌절 행사에는 가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올림픽 공원의 시민들을 보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집회 현장에 가서 확성기를 들고 뭐라고 했냐면 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40일 넘게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죄송하다.
1: 네.
0: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은 재헌절 전날까지만 해도 정점식 원내대표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입장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트랙으로 뭐 장애 현장을 챙기고 원내 상황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1: 네.
0: 아니면은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장동혁 대표

0: 대표 뭐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 제1야당 대표인데 경축식이 안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이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여론도 좀 잠잠해진 상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야당 대표가 계속 장외 집회 나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당내에서도 별로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당내에서는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장외 집회, 그러니까 재선거 주장 이런 것을 좀 묻히는 게 아니냐, 또 장동혁 대표가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요.
0: 네,
1: 빛의 위원회가 뭐예요?
0: 위원회, 예, 네.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듭 밝히면서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 이것도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제헌절에 이제 국민주권을 다시 좀 한번 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NS에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송 장관이 지난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했던 게 바로 농가보조금 현황인데요.
1: 네.
0: 이걸 또 X에다가 글을 올려서 상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 원. 그런데 EU, 유럽연합이 2023년 기준으로 봐도 2,580만 원.
1: 오.
0: 일본은 2024년 기준으로 967만 원.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0: 이런 통계를 올렸고요.
1: 네.
0: 또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 역시 우리나라가 30.7%에 그쳐서 EU의 49.4%, 일본의 6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이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면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다.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송 장관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제 식량 뭐 단순한 먹거리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안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습니다.
1: 민주당 이제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대진표 확정이 됐죠?
0: 네, 후보 등록이 그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진행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고민정,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등이 나서게 됐습니다.
1: 네.
0: 5파전이 됐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는 14명의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요. 5파전인 당대표 선거에선 새로 적용되는 1인 1표제와 선호 투표제 이게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심인데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1대1로 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1 이게 차이가 났었는데
1: 네.
0: 1대1로 같아져서 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선호 투표는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다음에 해당 후보를 찍은 표의 2순위 표를 1순위, 2순위 후보에게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죠. 논란이 좀 있었는데
1: 네.
0: 선언 투표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1: 이번 전당대회는 뭐 개파 간 갈등도 갈등이지만 요 바뀐 제도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좀
0: 네.
1: 관심 관전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가 정말 많아요. 14명이 나선 건데
0: 그렇습니다.
1: 지금 개파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죠.
0: 네. 다섯 자리를 놓고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가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을

0: 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느 쪽이 과반을 점할지 여기가 주목이 되는데요. 친청계에서는 최고위원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 또 최민혜 의원, 이게 세 명이 출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서미와 이건태, 임미애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김영호, 박선원 의원은 송영길 의원 측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후보 등록을 한 신기륜 전 의원,
1: 네.
0: 친노무현계로 분류가 되고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죠. 깜짝 등록을 했고요.
1: 네.
0: 또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1: 네, 뭐 정민철 후보나 김형남 후보 같은 건 이제 원래 청년 최고위원제 이제 이게 생기면 여기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예. 후보들이죠. 네.
0: 근데 직선제 청년 최고위원 이게 이제 무산이 됐죠.
1: 네.
0: 자, 이렇게 14명이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는데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당대표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1표인데 2인 연기명, 그러니까 2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결국 1인 2표랑 같은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대표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은 온라인 투표 35%, 여론조사 30% 반영을 하고요.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50%, 권리당은 온라인 투표가 50% 각각 반영하게 됩니다.
1: 사실 이제 뭐 14명의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뭐 친청계 후보는 이제 3명이라서 비교적 이제 1인 2표제 했을 때 후보 정리가 잘 될 거다 했는데
0: 네.
1: 친명계는 지금 어떻게 후보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맞아요.
1: 21일 예비 경선에 이제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궁금합니다.
1: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나요?
0: 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충청권에 내려갔는데요. 보니까 대전 동구 지역이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을 한번 정신 차리고 바로잡아야 시점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외연 확장 필요성도 밝혔는데 이 김민석 후보는 개혁을 중심에 그러나 과감하게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는 대대적인 확장 노선에서 지금까지 국정을 끌어왔다. 이게 옳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확장에 좀 방점을 뒀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후보는 전남 광주 북구 당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을 당원주권 정당이라고 말한다. 1인 1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내놨는데요. 이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려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해야 되고 승리하려면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당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해서 그 결정으로 피선거권 자격 논란을 털어낸 송영길 후보는 창원과 울산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고민정 후보는 전남 무안 등에서 청년들을 만나 세대교체와 통합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외 36살 김보미 후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686 기득권 정치 386에서 686까지 왔습니다.
1: 네.
0: 그 기득권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원래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0: 네.
1: 하루 만에 취소됐다는 소식은 제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고
0: 네.
1: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비욘세의 리슨, 8의 김부장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뭐 이 여러 가지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앞에도 좀 소식을 전해주다가 조금 이제 저기 좀만 얘기를 하시고 길게 얘기 안 하셨는데 여당 전당대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 김민아 평론가 얘기할 거라서 짧게 했어요.
1: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싼 논쟁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진흙탕 싸움의 의미가 뭐냐.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뭐냐. 좀 이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러면
0: 민주당 내 인사들은 역대급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 이 개파 간 싸움이. 어제 이제 후보 등록은 다 이뤄졌어요. 당대표 이제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1: 그렇죠.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대표 후보 김민석 전 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 의장, 송영길 전 대표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 총 14명 등록을 했고요.
0: 네.
1: 계파별로 언론 분류상 보면은 친명계가 10명, 친정청래계가 3명, 그리고 이 중에 신계륜 전 의원이 이제 후보인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후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0: 네.
1: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21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는 3명, 최고위원은 5명 이렇게 후보들이 압축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3차례 TV 토론하고 최고위원 후보는 한 차례 TV 토론을 하게 되니까 계속 아마 이 전당대회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0: 네, 본격적인 후보 윤곽은 이제 21일 예비경선 이후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 송영길 전 대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니 이 마지막까지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각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규정. 그다음에 최근 1년간 당비 6번 이상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 이게 충족이 안 됐다.
0: 네.
1: 그래서 이 당원당규 위반 논란 뭐 이런 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 좀 자세히 보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근데 이게 뭐 우여곡절 거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지난 2월 27일에 복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7일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은 6개월이 지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비라는 게 자동으로 인출이 돼야 되는데

0: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 당비 규정 요 당비 납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데
1: 네.
0: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요 지도부 일부는 당원 당규상 이것은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1: 네.
0: 반면 이 당사자들 송영길 전 대표하고 김용준 부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결국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쨌든 탈당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다른 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선당후사 차원에서 탈당을 했던 거고 결국 그게 무죄도 확정됐고
1: 네.
0: 최근에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한 전략 공천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1: 네.
0: 이 당대표 선거에 못 나간다라고 지금 하는 건 말이 안 네.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정청래 전 대표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1: 네.
0: 결국 최고위에서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헌 당규상의 규정을 이 사례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쪽 인사들은 사실은 계속 뭐 이 얘기를 하는 분위기네요.
1: 네.
0: 당헌 당규 안 지킬 거면은 뭐 왜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럼 송영길 전 대표나 김용 전 부원장이나 약간 일종의 특수 상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 거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친청계에서 막판까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김보미 후보 이번에 엄청 떴잖아요. 청년 정치인으로. 근데 과거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들면서 이거 그 자격구제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일인 거예요?
0: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표선거 출마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입당 후 이제 6개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국 이제 후보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때의 청년 박지원은 이게 그 수용이 안 됐는데 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수용이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인 거죠.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당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0: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때문에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당 6개월 기준을 못 맞추는 일이 벌어진 건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당이 따져야 될 거는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유가
1: 네.
0: 인정할 만한 내용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당 밖에서 볼 때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확정되고 끝난 게 이게 뭔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또 하는 거고 또 이 증거 인정의 문제이지
1: 네.
0: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봉투를 뭐 돌리고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판결에서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당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근데 당내에서 볼 때는 결국 이제 당내 선거니까
1: 네.
0: 민주당 사람들은 대개는 이 돈봉투 전당대회 논란은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요거는 결국 당내에서 논의할 때는 아 이거는 정상 참작 사유다라고 하는 결론이 굉장히 유력한 거죠.
1: 네.
0: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때 새로 이전까지 정치를 안 했으니까
1: 네.
0: 새로 당에 입당한 지가 그냥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아마 뭐 비슷했는데
1: 네.
0: 2월 입당해서 이제 그때 시점이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뭐 이전에 당원이었는데 뭐 중간에 뭐 다른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따질 맥락이 거의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년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다. 그런
1: 네.
0: 생각입니다.
1: 김보미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386이 686까지 될 때까지 지금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을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좋은 소재였지만 좀 맥락은 달랐다.
0: 그렇죠. 김보미 후보 측이 이제 주장은 김보미 후보 측의 주장을 좀 이제 매끄럽게 하자면 그때도 그러면 어떤 청년 후보니까
1: 네.
0: 이거에 대한 어떤 특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구하고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주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예 이제 없는 정치적 맥락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적용했던 사례도 있는 거고 사실 아주 새롭게 이제 제기된 그런 맥락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뭐 어쨌든 차이는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1: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최고위가 구제책을 쓰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제 당헌당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배경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일종의 언더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 아.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어떤 입장 차 이런 거를

0: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전 총리라든가 이런 다른 후보들을 이 사람들 어떤 강자 또는 기득권의 어떤 대리인이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자의 입장인 것이고 나는 약자의 입장이야. 이걸 포지셔닝을 하고 네. 이 강자 기득권들은 규칙까지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판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다 이겨내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서사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인 1표제를 지키겠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요 당원 당규 얘기할 때마다 네. 정청래 전 대표는 뒤에 이제 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1인 1표제를 유지하느냐 여부가 지금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신의 어떤 굉장한 업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네. 1인 1표제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자인 나는 당원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덧붙여가지고 요 일종의 언더독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 이 당원으로 받아들 등록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조금 다른 결을 나타내는 게 이것도 일종의 좀 언더독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선호투표제 논란도 사실 당원 당규 문제였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하자라고 전당대회 준비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 쪽이 반발을 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보면은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지 선호투표제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이거였는데 다른 후보들은 결선투표의 일종으로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당은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후보 간에 합의하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법적 쟁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법, 뭐 규정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로 가면 단순 다수 대표제에 기반한 결선 투표 이거하고 그다음에 선호 투표 요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제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이 단순 다수 대표제에 기반한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면 네. 사실 선호 투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규정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정청래 대표 쪽 주장이 법적 쟁점으로 만약에 간다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선호 투표제를 이제 적용하기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요거 어쨌든 근데 논란의 계속 상황이었는데
1: 네.
0: 근데 정청래 전 대표 쪽은 지금도 사실 요 앞에 말씀드린 일종의 언더독 전략의 이 사례도 같이 활용을 해요.
1: 네.
0: 이게 바로 기득권이 규칙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을 탄압한다. 이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여서
1: 네.
0: 이런 점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다.
1: 결국에는 받아들일 거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공세의 명분을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슷한 구도가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내려놓을 때 보안 사건 완전 폐지 이거를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죠. 딴지일보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로 글을 또 올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검찰개혁은 거의 수십 년간 논쟁을 이미 해온 주제이다. 그래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주제다. 이렇게 썼는데
1: 네.
0: 즉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는 이미 이제 수십 년간 논쟁을 통해서 정해진 답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거죠.
1: 네.
0: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숙의하자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거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썼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라고 썼지만 그동안의 검찰개혁 논쟁의 주된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
1: 네.
0: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지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거냐.
1: 네.
0: 이게 이제 주된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1: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게 메인이었고 보안 수사는 사실 부가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게 지금까지는 메인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제한적인 형태를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보안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1: 네.
0: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아예 보안사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이런 단체들이 민변이라든가 또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단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단체들이었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는 이런 차이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더군다나

0: 하나 숙의하자,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 계속 한 거 한 사람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청래 전 대표의 요 글대로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극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 있는 건데,
1: 네.
0: 즉 이 얘기를 앞서 이제 당원 당규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레임하고 같이 맞춰갖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청래 전 대표 자기가 탄압받고 있는데 자신을 탄압하는 이러한 세력이 보안 사건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검찰의 이득을 지켜주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서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는 김민석 전 총리 측도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입장 그렇게 정리해서 정부안은 네. 아예 국회로 이송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 TF가 만든 안 있잖아요. 보안 사건을 폐지를 하되
1: 네.
0: 보안사 요구권을 좀 더 강화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 안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랬어요 또.
1: 네.
0: 고민정 의원 정도가 보안사건 문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입장인 건데.
1: 그러니까 지금 주요 세 후보는 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좀 이제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구도죠.
1: 네.
0: 그리고 이 언론 표현으로 친명이라고 하는 이건태 의원은 한동훈 의원하고 보안사건 관련 토론까지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이제 보안사건 폐지 쪽에 서고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유지 쪽에 서고, 그러니까 나는 보안사건 폐지론자를 주장하려고 이제 이 특정 언론사하고 이제 이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 공개 토론까지 하겠다.
1: 그렇죠.
0: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 네.
0: 물론 그 과정에서 CBS와의 어떤 그러한 잡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정확히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1: 네.
0: 아무튼간에
1: 네.
0: 처음 얘기한 대로 해야죠. 네. 근데 아무튼 네. 그 이제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결국 취소를 했고요. 그런데
1: 네.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어쨌든 전당대회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후보들이 보안수사권 찬반 논의 구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후보들은.
1: 네.
0: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은 완전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여론이니까
1: 네.
0: 그러한 당원들의 여론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개파 불문이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화되는 그런 구도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이 전당대회의 구도 때문에 오히려 보안수사권 관련 논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1: 네.
0: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드러내놓고 논쟁을 못하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면 보안사건 관련 쟁점을 계속해서 전당대회용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1: 네.
0: 무책임한 정치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우려하는 몇몇 의원들은 사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0: 그렇죠.
1: 이런 얘기는 합니다. 네.
0: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전 대표나 이 글의 내용대로 하면은
1: 네.
0: 보안수사권 이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낙인 찍히는 형국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나 또는 언론 코멘트로는 해도 드러내놓고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또는 비공개 의원총회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진도 나가기 어려운 거고, 김민석 전 총리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근간으로 한 이 법 개정을 이 전당대회 전에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전당대회 전에 법 개정돼서 보안사건 완전 폐지되는 건데
1: 네.
0: 그러고 나면 이후에 이제 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일까, 그건 사실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네. 이번 주에는 뭐 보안수사권 얘기도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들, 이게 정말 파장이 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개혁에 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을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자꾸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극단적 인사들을 막 요직에 앉히는데
1: 네.
0: 여기서 극단적 인사라는 거는 이혜훈 전 이제 예산처 장관
1: 네.
0: 후보자, 그다음에 인요한 적십자사 이 회장,
1: 네.
0: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1: 네.
0: 뭐 이런 사례들인데
1: 네.
0: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당이 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계 개편을 하려고

0: 하는 것 같다.
1: 네.
0: 그러나 그런 정치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되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1: 네.
0: 요약을 한 겁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끊어야 민주당이 앞으로 성공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한

0: 이런 사람들 뒤에 숨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다.
1: 네,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건 거죠.
0: 그렇죠. 그게 어떤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직접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입장을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제한적인 형태의 보안사건 유지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거잖아요. 정치적 부담을 안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뭐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수사기소의 분리의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다. 이거는 중수청 신설하고 지금 중수청 공소청 체제로 가는 게 수사기소 분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킨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정계 개편을 의도하고 있다. 근데 앞서에 말씀드린 그러한 인사의 영입이
1: 네.
0: 정계 개편으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정계 개편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은 한동훈 의원 측 인사들이라든가
1: 네.
0: 이게 실제로 같이 해서 뭐가 되는 인사들을 접촉을 하지.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극단적 인사들을 지금 요직에 앉힌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정계 개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거는 근거가 박약하다.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 의문인 거죠.
1: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이번 주 발언을 놓고서는 어떻게 그 정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바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정치 경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셈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전통적 지지층의 제가 표현하기로는 분리불안 또는 유기불안 이런 거를 자극해서 전당대회 동력 삼으려는 거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일부 지지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에 좀 극단적인 논리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1: 네.
0: 떼어놓고 갈 것이다. 남겨질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통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당대회에서.
1: 네.
0: 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1: 네.
0: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정책적 노선적 균열은 가시화된 거고 불가피하게 된 거 아닙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도.
1: 네.
0: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놔야 지금 당장은 비판받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 처하더라도 정권 후반부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부상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그 맥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 유시민이 옳았다라고
1: 네.
0: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를 노리는 나름의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런 흐름이 과연 민주당 그다음에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진지하게 논해야 될 주제라든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러한 얘기들이 뉴스를 막 뒤덮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상당히 어쨌든 정치 원로에 가까운 지금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평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유시민 전 장관이 다음 주에도 또 라디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김민하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 곳곳에서 장맛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더 활성화되면서 그 밖의 전국으로 장맛비도 더 확대되겠고요. 특히 내일까지 강원 남부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의 최대 150 이상, 강원도와 충청 호남의 최대 120 이상, 경남의 최대 80 이상, 경기 남부 최대 60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24도,

0: 충주광주 대구 25도로 밤사이에도 무척 후텁지근하겠고 낮 최고기온 대구 32, 서울 대전 전주 30도의 분포로 체감기온 높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8: 와, 서울에서 1시간?
7: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0: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7: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10: 새로운 기회. 와우.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 제 마음이랑 똑같은 의견을 주셔서 인디고님들 버전만 듣다가 색다른 버전 들으니 더 상쾌하고 좋네요. 저도 권은비 씨가 부르는 건 처음 들었는데 확실히 더 상큼하고 이 여름에 더 맞는 것 같다. 또 인디고는 인디고대로 또 좀 정열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3077번 쓰시는 분, 라면 끓이는데 누군 파를 넣어라, 누군 치즈를 넣어라. 결국 이상한 맛없는 라면이 됐어요. 우리네 정치도 꼭 이런 것 같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여름이 조아님, 지금 아들과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주말엔 CBS 듣고 있습니다. 사흘 연휴인데 평일보다 손님이 없네요. 그리고 비가 내려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 경축식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했다는 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제키리님, 강릉에 비가 약하게 내리네요.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들어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왔어요. 하고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캐세라세라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제가 애청하는 주말엔 CBS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조태임 진행자님이라고 하셨는데 허스키하군요. 제 목소리가.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3861,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여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요 의견들 다들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0: 가구입니다.
1: 3일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3일 가구.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4: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덥죠.
3: 지난주 정말 예, 더웠어요. 그쵸. 물론 어제 오늘은 조금 비 온 뒤에 조금 선선해졌다가 낮엔 또 되게 더워지긴 했죠.
4: 저는 습도가 높은데 뛰어다니다 보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3: 네.
4: 그리고 지금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3: 그러니까요.
4: 솔직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3: 네,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네.
4: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없었던 그 옛날 어떻게 살았을까?
3: 근데 저희는 진짜 에어컨 있고 뭐 조금 더우면 선풍기 켰다가 에어컨 켜고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더웠는지도 궁금하고 그때는 뭐 지금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더 더워졌다 이러는데 그때는 그 지금보다 좀 나았을까요?
4: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 날씨가 엉망진창이지만 옛날에는 덜했을 것이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한 16세기에 소빙기라고 해서 약간 짧은 빙하기가 있어서 그때는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옛날 사람들 기록을 보면은 특히 그냥 문집이 아니라 편지, 일기 이런 것만 늘 여름 때가 되면 덥다, 쪄 죽겠다, 살려줘. 그런 내용들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3: 일기나 편지는 더 솔직한 그쵸. 심정이 담긴 거죠.
4: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명성 황후가 자기 친척인 민씨 집안에 보낸 한글 편지가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용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덥다. 다른 하나는 우리 세자가 건강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정말 더위를 많이 탔구나. 정말 자기 아들인 순종을 사랑했구나. 그 두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더위를 싫어했던 게 우리 정월대보름에 더위 사가라는 얘기 있죠.
3: 내 더위 사가라. 네.
4: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더위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남한테 떠넘기고 싶은 그런 약간 재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3: 지금은 내 더위 사가라는 장난처럼 하잖아요. 진짜 더위를 사간다는 의미보다는 그때는 진짜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4: 네. 그 바로 얼마 전에 복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닭을 사려다가 오늘은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피했는데 그 사실 그 복날 때의 복자가 그 한자로 엎드린다라는 뜻인데요.
3: 엎드릴 복자요?
4: 더위 때문에 엎어지는 겁니다.
3: 이게, 아 그래요?
4: 이게 고대 중국 심지어 공자 시대 때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때가 되면은 더우니까 사람들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그 술 마시고 놀거나 아니면 엎어져서 쉬거나 그런 거예요.
3: 아니 저는 이제 복날의 뭐 의미를 그렇게 뭐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복날이니까 뭐 초복에 뭐 먹고 중복에 뭐 먹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복복장가 싶었어요. 그냥
4: 아니었어요.
3: 그 여름을 잘 이겨내면 된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4: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일을 쉬고 저 몸을 좀 보양을 해라. 안 그러면은 더위 때문에 너무 사람이 지치거나 심지어 더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3: 그러면 지금 뭐 현대시대도 요맘때 이렇게 더운 거는 비슷한 거네요.
4: 그렇죠. 네. 지금 옛날에 생각해는 옛날엔 진짜 부채 말고는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으면 전부 좋아라 했을

0: 겁니다.
1: 좋은 거.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뭐 우리 때는 여름 휴가라는 거가 있잖아요. 여름이 너무 더울 때는 뭐 방학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 이 조선시대 이럴 때도 여름 휴가 개념이 있었을까요?
0: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이제 조선시대 때그 여름에 관리들이 휴가나 아니면 일뺄 때, 나 저희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 쉴게요라고 할 때, 제일 번 핑계가 서증이라고 해서 더위 먹어서
1: 더위
0: 일
1: 먹어서.
0: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 제도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고 더위 먹었다고 하면 좀 쉬긴 해준 거네요.
0: 아무래도 진짜 더위 먹어서 크게 앓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실 어느 시대나 가장 잘 먹히는 핑계가 있는 법이죠.
1: 근데 이제 더위는 요즘 시대 들어서 이제 불평등한 재난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근데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정말 철저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 이 더위를 나는 법도 신분에 따라 다 달랐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조선 시대 왕들이 어떻게 여름을 이겨냈는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0: 오, 왕이라면 왠지 다 편할 것 같죠. 손가락 까닭 안 해도 전부 다 남이 해줄 것 같은. 그런데 방금 전 명성 황후가 쓴 일기에서도, 편지에서도 맨날 덥다 덥다 얘기한 거 보면 왕도 왕비도 더운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왕들은 옷을 여러 겹 입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비단이고 좋은 옷이지만 그래봤자 더울 때 입으면 쪄 죽어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벗는 왕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1: 아, 벗어요?
0: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태조 이성계인데요. 이 사람은 알다시피 이분의 다섯 번째 아들이 별명이 킬바곤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불꽃 효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좌의 난 일어나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 빠진 호랑이가 돼서 이제 뒷방 늙은이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태종 이방원이 아빠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하고 찾아와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있다. 그러므로 얘 어긋나니까 못 만나겠다. 이거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네 얼굴 보기 싫다를 살짝 돌려서 말한 거죠.
1: 더위는 핑계고 그냥 너 보기 싫다.
0: 그렇죠. 근데 우선 그 왕이 이제 옷을 다 벗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벗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양반들 중에 다 벗는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1: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시대 양반들은 뭐 채통 지키고 이런다고 뭐
0: 은근히
1: 그런 거안 했을 거라
0: 아니었습니다.
1: 생각하는데,
0: 더 심하게 벗은 사람도 있고, 태종도 내가 지금 좀 더워서 살짝 좀 벗어서 신하들 안 만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좀 더위를 탔는지 내가 지금 더위 먹어서 설사를 해서 못 만나겠어 막 그렇게 핑계를 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종은 제 정말 왕의 피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준 사람인데, 그 혹시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 조금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상 펼쳐놓고 그 위에서 모기향 펴놓고 자고 그런 적 있지
1: 그쵸.
0: 않습니까?
1: 여름 되면은 그랬죠.
0: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여름을 났습니다.
1: 아, 방에서 안 자고 밖에 나와서요?
0: 밖에서 이제 평상을 펴고 여기에서 자기 누워서 자면서, 근데 모기때가 날아지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종 두 사람 시켜서 부채를 부추기 하면서 자는
1: 그
0: 거예요.
1: 시청들은 밤새 부채질을
0: 그렇죠.
1: 해야 되는
0: 그리고
1: 거네요.
0: 모기한테도 뜯기기도 하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할수 있는 이런 그 노동력에 이제 그 발휘할 수 있었던 거, 징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비록 곤룡포나 그런 것이 두껍고 되게 더울 것 같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단 중에 정말 안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얇고 성기게 짤수 있는 고급 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실전돼서 일본 쪽에도 조금 남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그물처럼 짜져 있는데 투명한데 천인데 그게 비단으로 돼 있어요.
1: 우리가 생각한 비단 좀 두껍고 안도 안 보이고 이런 거라
0: 근데
1: 생각하는데.
0: 딱 보면 완전 시스루루 탁 비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남아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영조가 입었던 두루마기인데, 이게 정말 청회색으로 돼 있는데 진짜 투명해요. 그래서 이거면 안에서 비쳤겠구나. 그래서 좀 시원했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 안에 뭔가 입긴 입고 또 겉에 걸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긴 한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후대로 갈수록 네. 왕이 채통을 그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약간 더위 먹어서 병이 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나 어이들이 좀 시원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네. 하니까 정조가 아, 내가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이 망건을 계속 쓰고 있어서 좀 너무 덥고 괴롭다. 그런 네. 얘기.

0: 그래서 보통 아프면 이 망건이 이게 이마를 쫙 조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이거부터 풀어야 될것 같고 더울 텐데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이거 못 풀겠다. 그래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정조는.
1: 근데 정말 더위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지만 왕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비들은 이제 가채 이렇게
0: 예.
1: 쓰잖아요. 그럼 여름에 그건 얼마나 넣었을까요, 그것도?
0: 그 사실 가채가 이제 영종조 그때쯤 조선 후기쯤에야 크게 발달한 거라서 근데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1: 네.
0: 또 한편으로 이 가채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가채 하나당 가격이 요즘식으로 하면 아파트 한 채일 정도로 되게
1: 아,
0: 비쌌거든요.
1: 그래요?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싼 걸 항상 머리에 입고 다니면은 그내 머리 위에 아파트 한채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1: 네.
0: 그 이제 좋은 가채는 특히 이제 그 귀할 때만 사고 여름에는 이 사람들도 좀 가볍게 있지 않았을까
1: 네,
0: 이분들.
1: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에어컨 없이 살수 없는,
0: 예.
1: 특히 냉장고는 필수품인데,
0: 그렇죠.
1: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천연 에어컨, 천연 냉장고가 있었다고요?
0: 이거는 사실 자연 얼음을 사용한 냉방 시스템일까 아니면 냉장 시스템이가 그런 건데요.
1: 네.
0: 왕이 사는 곳은 한양이고 한양의 가장 큰 수원이 한강입니다. 지금 뭐댐 만들어지고 막 이제 강의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1: 네.
0: 한강에 얼음을 어는 일이 좀 드물어져서 고양이가 얼음 위를 걸어가기만 해도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조선시대나 그 전에는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 한양에 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
1: 네.
0: 한강에서 썰매 타고 뭐
1: 그쵸.
0: 스케이트 타고 그랬던 건데
1: 옛날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0: 그쵸.
1: 네.
0: 근데 그 한편으로 그렇게 노는 거 이상으로 이 얼음을 잘라서 가져가서 이걸 써먹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얼음을 그 땅을 파고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 얼음을 잘라서 집어넣고
1: 네.
0: 여기 사이사이에 지푸라기나 흙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보냉이랄까 보온을 하면서 그걸 꽉 채워요. 그리고
1: 네.
0: 밀폐하고 나면은 이게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때가 되더라도 좀 녹는 게 있지만 많이 얼음이 남습니다. 그럼 이 얼음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 지금 우리 지역에 뭐 서빙고 이런 데가 예전
0: 예.
1: 빙고 자리인
0: 그렇죠.
1: 거죠? 네.
0: 서빙고, 동빙고 있고 그다음에 그건 국가가 만든 거고요. 그거 말고 군대나 개인이 자기 용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빙고를 만들었습니다.
1: 그 빙고 안에 얼음이 있으니까 왕들은 시원하게 여름을 이겨냈지만 요 빙고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0: 사실 빙고, 그러니까 얼음을 자르는 게 이게 얼음 왕국 처음에 나오긴 하지만
1: 네.
0: 그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얼음을 썰지만
1: 네.
0: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겨울에. 그리고 그렇게 그 눈보라가 몰아쳐고 손끝이 다 얼어 터져도 얼음을 자르고 이게 또 할당량이 있어 이걸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얼음을 자른 사람들 장빙이라고도 하는데
1: 네.
0: 이게 그 정규 근무자가 아니라
1: 네.
0: 그때그때 아무나 데려다가 시키는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1: 그냥 일반 백성들
0: 네.
1: 시키는 거네요?
0: 그냥 이 강가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너 와서 여기 얼음 좀 잘라라. 그러면 그냥 갑자기 끌려가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얼음을 다 자를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1: 근데
0: 게다가
1: 지금은 진짜 전기톱으로 자르는
0: 그쵸.
1: 생각이, 그때는 어떻게
0: 손으로
1: 자랐을까요?
0: 그냥 그 톱으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또 집게로서 썰매를 타다 실어 나르고 또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1: 진짜
0: 그쵸.
1: 힘들었겠어요.
0: 그래서
1: 네.
0: 제일 심한 게 동상으로 손발 얼어 터지는 거. 손가락 없어지는 거. 이런 데
1: 네.
0: 있어서 항상 이런 그 장빈군들의 이런 고초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얼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1: 네.
0: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맨날 끌려가니까 이그 갑자기 가장이 없어져 버린
1: 네.
0: 가정들은 고생하게 돼서 그 빈고청상이라고 해서 남편이 얼음 자르러 끌려가는 바람에 과부가 돼 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죠.
1: 네.
0: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고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얼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은 매년 겨둡되었습니다.
1: 근데 지금으로선 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
0: 그렇죠.
1: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험한 일이었겠다 이런
0: 예.
1: 생각이 드네요. 또 아이러닉한 거는 여름을 위해서 겨울에 고생을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왕 중에도 중에도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서 힘들어했던 왕이 있다고요.
0: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네. 내가 더위를 많이 타라고 하소연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성종입니다.
1: 아, 성종이요?
0: 예, 연산군의

0: 그 이 사람이 자기 아픈 그 더위 먹는 내력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9살 때, 그러니까 선조 13년에 그 더위를 먹어서 이제 알아누웠어요. 그 이후로 매년 여름만 되면은 이 더위 먹은 병을 서증, 그 더위, 그 더위 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계속 그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1: 매년.
0: 그 하필이면 이 병도 이제 당시 이제 그 할아버지 세조의 공신이었던 한명회 집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 해에 네. 한명회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에서 더위 네.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위를 알아서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아프다. 내가 뭐 그 더위도 먹고 머리가 아파서 오늘 공부를 좀 못하겠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세자. 나중에 연산군이 된 애도 얘가 몸이 약한데다가 더위 먹을까 걱정하니까 오늘은 공부는 하지 말자라고 아. 그렇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 그 성종은 더위를 많이 먹어서인지 참외를 좋아하고 또 이제 밥을 그냥 밥이 아니라 수반으로 먹는데 이게 물마른 밥입니다.
1: 아.
0: 저는 어렸을 때 밥에 물 말아서 먹으면 되게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밥에다 물을 말아 먹으면 뭐 시원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밥풀을 하나하나 다 떼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뭄 때
1: 네.
0: 밥알 한알 한알까지도 소중하게 먹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하지만
1: 아.
0: 또 한편으로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는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먹으면 몸이 차진다고 해서 의사들은 별로 권하지 않았다고도 해요.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게 또 하나의 더위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0: 그렇죠. 얼마나 네. 더웠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 외에 또 소개해 주실 왕들의 피서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선 굉장히 많은 왕들이 더위를 많이 앓았거든요.
1: 네.
0: 명종도 그렇고 광해군도 그렇고 정말 항상 그 더위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한편으로는 난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들도 있나 하면
1: 네.
0: 나는 더위지만 괜찮지롱? 이라고 약간 신하들을 약올리는 왕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였죠.
1: 정조.
0: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는 그 죽기 직전에는 더위 먹은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1: 네.
0: 그래도 이 정조가 좀 건강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더위가 많이 심하지? 그런데 나는 더위가 심한데도 그래도 이 나라 일 할 때 빼놓고는 책 공부를 빼먹은 적이 없어. 난 항상 책을 읽고 있지. 그런데 너희 젊은 애들은
1: 네.
0: 책 읽고 있니? 공부하고 있니? 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하들을 놀리는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말을 참 이렇게 예쁘게 해요.
1: 얄밉게 하네요.
0: 그렇죠. 네. 이게 정조의 특기입니다. 사람 속을 박박박박 긁어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왕들도 또 여러 가지 이 피서법이 있기는 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왕들은 궁궐 밖으로는 별로 나갈 수 없었지만 왜냐하면 유일하게 피서를 나갔던 왕이 거의 태조 이성계 정도뿐이고
1: 아.
0: 다른 왕들은 궁궐 밖을 벗어나지 않는 대신 궁궐 안에 모든 것이 있죠. 우선 경회로.
1: 경회로.
0: 여기 커다란
1: 네.
0: 연못에 이제 그 궁궐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물이 괴어 있으니까
1: 아.
0: 이제 여기서 낙수도 하고 이제 하고 그런데 항상 경회로에 누군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빠져서 이제 죽을 뻔한 걸 견디는 일도 많아서 왜 항상 사람이 연못에 빠질까 그렇게 되고요.
1: 네.
0: 그거 말고 이제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부용정이라고 해서 이 창덕궁구 쪽에 있는 그 연못이 있어서
1: 아.
0: 거기서 이제 그 배 타기도 하고 시도 짓고 고기 잡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아, 더울 땐 진짜 물가가 최고죠.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물을 보는 것만으로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왕의 권력 이제 부용정 같은 데서 이제 시원한 거 먹고 바람 쐬고 그러면서 더위를 삭혔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기준으로는 참 소박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호화로운 생활인 거잖아요.
0: 아유, 집안에 연못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레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입니다.
1: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연산군. 연산군은 뭐 악덕하기로 유명한
0: 예,
1: 왕인데
0: 예.
1: 어떻게 여름을 그 난폭함이 여름에서도 더 도드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0: 예.
1: 들고요.
0: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얼음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얼음을 이제 왕이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빙표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얼음 쿠폰을 나눠줘요.
1: 그래서
0: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그 빙고에서 얼음을 좀 잘라서 줍니다.
1: 야, 너무 좋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0: 를 갖다 팔아먹는 사람이라서 우둔받아서.
1: 아.
0: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왕이나 신하들은 이제 얼음을 좀 그나마 잘 쓸 수 있었는데 그 연산군이 했던 것은 이 얼음을 써가지고 과일을 시원하게 얼려먹는 마치 그 로마 황제 네로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 쟁반에 청포도를 담아와서 그걸 먹으면서 시를 짓는데 그 시를 지었던 때가 쫓겨나기 1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 지을 정신이 있었으면 좀 자기 그 수습이나 좀 할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지금은 얼음 우리 너무 흔하잖아요. 아그자 아그자 씹어먹고 이러는데 이때 이렇게 얼음이 귀했고 또 연산군 거기다 얼음 쟁반까지 만들어서 정말 호화롭게 여름 보냈네요.
0: 게다가 또 있습니다. 신선한 전복과 소라를 산지 직송을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얼음을 써가지고 그냥 그것도 팝을 마리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배가 불렀구나 이러니까 쫓겨나지.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제 그 더위나 뭐 그런 거 있지만 너무 사치스럽게 하면 이렇게 수백 년 걸쳐서 이제 야단을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 아까 얼음 캐는데 뭐 과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고된 일이었는데도 왕들은 여기서 좀 누렸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0: 그쵸.
1: 네, 저희 오늘 이제 왕들이 어떻게 여름을 났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양반들과 서민들의 여름 나이가 있는데 이게 더 재밌다고요?
0: 네, 당연히 이게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서를 합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노래 들려드릴 곡은 민트님이 얼음 보관했던 서빙고, 동빙고 그래서 거북이의 빙고를 신청한다고 해서 거북이 빙고 들으면서 이한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지금 축구 영화를 준비하셨다고요.
1: 예, AI나 네. 인간이나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0: 아, 근데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축구 얘기하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1: 좀 속쓰리죠. 네. 그냥 네. 있죠. 있고 즐길 건 즐기고. 네. 예, 그래서 뭐 3, 4위전하고 이제 결승전 남았죠.
0: 지금 3, 4위전이 프랑스와 잉글랜드 경기가 내일 새벽 6시에 치러지네요. 네네.
1: 결승은 다음 날 그 새벽 4시.
0: 네, 월요일에. 네.
1: 못 일어날
0: 네.
1: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 영화, 그 영화 많습니다. 그 소림축구 제일 먼저 떠오르죠.
0: 소림축구 봤어요.
1: 소림축구는 축구 영화가 아니에요. 축구 영화가 아니고 무협 영화라고 예 코미디 무협이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영화는 장르가 딱 하나 그냥 주성치 영화입니다. 주성치 영화는 주성치 그 자체가 장르이기 때문에 네. 다르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슈팅 라이크 베컴, 골, 뭐 그다음에 한국 이병헌 감독이 최근에 이제 홈리스 월드컵. 소재로 이제 드림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예전에 이제 이란의 거장이죠 자파르 파나이 감독이 옵사이드라고 이제 이란 여성들이 축구장에 갈 수가 없어요. 축구장에 출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남장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 뭐 이런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이란의 인권 상황을 이제 고발한 영화까지 이제 전 세계 축구 영화들이 많습니다.
0: 자파르 파나이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1: 예, 예. 이란 네. 영화 말씀드릴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언제 한번 제대로 소개를 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0: 네.
1: 예, 근데 의외로 걸작으로 이제 꼽히는 영화는 축구 영화 중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0: 네.
1: 이게 소재 자체가 너무 드라마예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별도의 드라마가 이제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좀 그 축구 영화를 만들 스포츠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잘 만든 스포츠 영화들은 보통 실화가 있는 영화들이.
0: 아.
1: 그 실화를 극영화한 것들이 이제 많이 걸작으로 꼽히는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 장면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인 괜찮은 장면은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네. 축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라이프지 이제 폐간을 다룬 네. 영화죠. 여기에서 이제 그 벤 스틸러가 주연하고 감독을 했어요. 근데 그 뭐 사연 생략하고 네.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숀펜이 이제 사진 작가로 나오는데 이 사진 작가 숀펜을 찾은 다음에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동네 축구를 합니다.
0: 맞아요.
1: 아, 그 장면이 네. 제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0: 순수하기도 하고
1: 네네.
0: 네 그랬던
1: 그,
0: 것 같아요.
1: 영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라고. 근데 저는 그 축구는 잘 몰라요.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는 잘 모르는데 그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축구 얘기를 잠깐 정리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어떤 얘기요?
1: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최고 화제가 된 팀은 아무래도 좀 카보베르데가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제가 되는 팀은 아르헨티나
0: 네.
1: 팀이죠. 근데 메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 막판 뒤집기 극장골 예, 이걸로도 이제 이번 그 월드컵 흥행을 이끌고 있는데
0: 네.
1: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나 드라마였던 게 그
0: 네.
1: 4강전이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전이었어요.
0: 이번에
1: 예. 네. 근데 정확하게 30년 전에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이었군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됐지만
0: 네.
1: 이제 멕시코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때 멕시코 월드컵에서 8강전이
0: 네.
1: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평행이론 같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축구 경기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 살짝 역사의 범주로까지 이제 넘어갔던 이벤트였는데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 경기에 불과 4년 전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었어요.
0: 아, 그러니까 86년 월드컵 그 4년 전에
1: 네. 네. 1982년에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때 마라도나의 표현에 따르면 네. 우리가 이기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보도 통제 많았잖아요. 그때 군부 정권 시대라서.
0: 네.
1: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20대 0으로 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마라도나적인 네. 그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그 축구 경기가 있었던 거 월드컵 8강에 맞붙은 거예요.
0: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셌겠어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독도를 버리고 한일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4년 후에 월드컵에서 한인전이 벌어진 뭐 이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0: 정말 국민 자존심이 걸린 경기죠.
1: 네, 자존심 네. 정도가 아니죠.
0: 네.
1: 모든 그 감정하고 뭐 역사가 이제 다 맞물리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에서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제2의 이름이죠. 신의 손 사건이 터집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신의 손 사건 유명하죠. 제가 굳이 설명.

0: 설명 안 드려도 후반전에 선제골을 아르헨티나 넣을 때 마라도나가 선제골을 넣을 때 네. 그 왼손으로 살짝 쳐 넣어요. 왼손을 들어서 본인은 그냥 엉겁결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랬다고 안 그랬는데
1: 네.
0: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4분 뒤에 바로 4분 뒤에
1: 네.
0: 4분 뒤에 월드컵 사상 최고의 골이 터집니다. 마라도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11초 동안에 68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5명의 골키퍼 포함 5명의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골을 넣었어요.
1: 이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골이잖아요.
0: 네. 뭐 유튜브에 뭐 굉장히 많고요. 화면들이. 이게 뭐 월드컵 사상 최고의 골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악마하고 천사가 4분 만에 얼굴을 바꾸면서 나타난 거의 그런 형국이었죠.
1: 4분 전에는 약간 반칙 같은 골을 넣고 4분 뒤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골을 넣은 거네요.
0: 예, 예. 반칙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걸 한 다음에 본인은 막 열광을 하는 제스처를 했는데 팀 동료들이 봤잖아요.
1: 아.
0: 그래서 열광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동료들한테 조용히 야 열광해. 껴안어. 날 껴안어. 그래야 티가 안 나. 그래야 네. 안 걸려. 뭐 이러면서 팀 동료들을 부추겼다는 그런 후문까지 있습니다.
1: 근데 신의 손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0: 이게 기자들이 했다, 뭐 평론가가 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1: 네.
0: 마라도나 본인이 한 말입니다.
1: 아 본인이?
0: 예, 경기 네. 끝난 다음에 자초지종 전말을 묻는 기자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어떻게 네. 했느냐 그랬더니 마라도나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1부는 마라도나의 머리로 넣고 1부는 신의 손 라마노 데 디오스로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마라도나는 네. 말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신의 손이란 말은 마라도나 스스로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라도나가 말했던 의중하고 상관없이
1: 네.
0: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신의 이게 전쟁 후에
1: 네.
0: 벌어진 일이고 일방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1: 네.
0: 근데 신의 손길로 만들어진 골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마라도나의 손이 신의 손이었다.
1: 아.
0: 그러니까 즉 마라도나가 신이다.
1: 네.
0: 뭐 이게 이제 부풀려지면서 마라도나는 거의 이제 신격화를 넘어서 종교화된 그 축구 선수가 돼버렸어요.
1: 아, 실제로요?
0: 예, 그 실제로 마라도나 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장난이고
1: 네.
0: 반은 진지한데 마라도나 교라는 것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메시도 지금은 뭐 축신이라고 해서
1: 네.
0: 신격화돼 있고 펠레도 그랬지만 마라도나는 한 도시에 이제 수호성인으로까지 모셔졌어요. 근데 이 수호성인으로 어떻게 모셔지게 됐는가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시기를 다룬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입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격화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0: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 네.
0: 그 아시프 카파디아로 이제 영국 감독이죠. 인도계 영국 감독의 디에고라는 영화예요.
1: 네.
0: 근데 이 영화의 원제가 그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1: 원래는
0: 예, 원래는
1: 네.
0: 그 이 근데 이 번역을 굳이 이제 디에고라고 이제 성만 이름만 쓴 게
1: 네.
0: 그 이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이 그 원래 극영화 감독인데
1: 네.
0: 성공은 다큐멘터리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다큐멘터리가 세나라고
1: 네.
0: 그 브라질 출신의 이제 아일톤 세나라는 F1의 전설이 있어요. 요절한 전설이 있고 이 사람의 이제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그 또 요절한 천재인데 그 소울 뮤지션 있어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소울
1: 네.
0: 뮤지션의 그 다큐멘터리로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을 했죠.
1: 아.
0: 그래가지고 그 다큐 두 편으로
1: 네.
0: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에고를 만들어서 이제 비운의 천재 삼부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일맥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수입한 쪽에서
1: 아.
0: 그 디에고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이제 원래는 이 디에고하고 마라도나를 둘 다 붙이는 게 이 영화는 이제 옳다 내용적으로는 왜냐
1: 네.
0: 그 이 영화의 이제 척추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디에고 그러니까 빈민가 출신의 소년 가장 그러니까 그 마라도나가 타고난 인격
1: 네.
0: 그 굉장히 그 천진난만하고 그 여리고 다정다감한 소년
1: 네.
0: 같은 인간 그 마라도나 그 디에고하고 그 마라도나라는 축구의 신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마라도나가 이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조 인격이다.
1: 아.
0: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기본 테마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이제 디에고 마라도나
1: 아.
0: 둘 다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1: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시절의 디에고와
0: 네.
1: 또 성공한 이후 좀 변한 마라도나 관점에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에고로만 해서 좀
0: 네.
1: 잘못된 것 같다.
0: 네, 그 부분은
1: 네.
0: 좀 그렇군요. 제목 센스로는 괜찮은데 내용으로 보면

0: 이제 둘 다 쓰는 것이 맞죠. 성하고 이름하고.
1: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내용을 네. 말씀드리면 마라도나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화제성이 많은 인물이고 네. 이야기를 끌어낼 부분이 너무 많아. 도대체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어디에 그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근데 나폴리 시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나폴리 시대라는 게 뭐냐면 마라도나가 이제 FC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그 유럽에서 제일 먼저 뛰었어요. FC 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는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말썽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을 옮기는데 네. 1984년에 그 SSC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 그 팀으로 옮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1991년까지 이제 7년간의 기간을 나폴리 시대라고 하는데 아. 이때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1: 네.
0: 근데 이 기간에 그 마라도나가 뛰던 기간에 나폴리가 전적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1부 프로리그에서 두 번 우승하고
1: 네.
0: 그다음 코파 이탈리아라고 이탈리아 최고의 이제 컵 대회죠. 여기서 한 번 우승하고 우에파컵에서
1: 네.
0: 또 한 번 우승하고 그 와중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뛰면서 결승전에 두 번 올라가고 한 번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커리어로서는 화양연화였죠.
1: 또 마라도나 이름값도 제대로 한 예. 거네요. 원래 이제 입단 당시에는 나폴리 팀 최하위였다고요?
0: 예, 나폴리 팀은 리그 강등만 피하는 게 목표였는데
1: 아.
0: 마라도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 네.
0: 그 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게다가 나폴리 시 자체가
1: 네.
0: 이탈리아 안에서 남부하고 이제 북부로 갈리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1: 네.
0: 거의 뭐 쓰레기 도시 취급을 당한 최하층민 네. 취급을 당한 도시였어요.
1: 어.
0: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1: 네.
0: 그 북부의 이제 유벤투스의 그 응원단들이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뭐 이런
1: 네.
0: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응원이 아니라 저주죠. 개들이 뛴다. 콜레라 환자가 왔다. 씻지도 않는 쓰레기들이다. 이탈리아의 수치다. 마라도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몸을 팔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뭐 아파르테이트가 그
1: 네.
0: 남아공의 인종분리 이게 적힌 플래카드까지 걸리고
1: 네.
0: 베로나에서는 씻고 좀 다녀라. 뭐 인터밀란에서는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하수구 뭐 이런 플래카드가 나붙습니다.
1: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인격 모독적이고 스포츠맨십에도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이때
0: 그렇죠.
1: 막혔었네요.
0: 영구 자격 정지급이죠. 네.
1: 그런데 이제 마라도나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다고 했는데 왜 나폴리 팀으로 온가? 더 스페인 바르셀로나 훨씬 잘하는 팀 아닌가요?
0: 바르셀로나에서 네. 심각한 부상을 일단 입었고
1: 아.
0: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있었어요.
1: 그
0: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패싸움을 했습니다.
1: 아, 역시 사고를 쳤군요.
0: 대단한 네. 패싸움, 유명한 패싸움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서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근데 나폴리 팀의 마라도나가 정서적으로 이제 이끌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라도나가 이제 판자촌 출신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언더덕 정신으로 나폴리 팀하고 굉장히 그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래서
1: 아.
0: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이 좀 남달랐을 것이다.
1: 네.
0: 그리고 나폴리 팀에서 실제로 뛰면서 겪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 도시의 이제 멸시들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 마라도나가 실제로 이탈리아 그 나폴리는 이탈리아 안의 아프리카다
1: 네.
0: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건 인종 차별이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마라도나가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인종 차별이다라고 하면 분노하면서 감정이입을 다해서
1: 네.
0: 그 나폴리 팀을 위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나폴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1: 네.
0: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나폴리가 이제 광란 상태 빠지죠. 거의 광란 상태.
1: 아니 근데 나폴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차별을 받아오고 이랬었는데
0: 네.
1: 그것도 팀도 꼴찌였는데
0: 네.
1: 마라도나 들어와서 팀도 우승하고
0: 네.
1: 뭔가 이렇게 서름을 해소해주는
0: 네.
1: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0: 2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우승 후에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해요. 이걸 못 보고 죽다니 라는 플래카드가 붙을 정도로 나폴리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1: 완전 영웅이네요.
0: 예, 그래서 네. 뭐 나폴리의 수호성이 나아가 신으로까지 진짜 정말로 승격이 된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했으니까요.
1: 네. 그러면은 영화는 요 마라도나가 최하위 팀을 우승팀으로 만든 요 성공 신화를 주요로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랬으면은 이 영화의 제목이 제 생각에 디오스가 되지 않았을까.
1: 아.
0: 디오스가 D-I-O-S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마라도나 교의 신자들은 I하고 O를 1하고 0으로 바꿔서 쓴대요. 마라도나 등번호가 10번이잖아요.
1: 아.
0: 아마 제목이 그 예, 네. 막 그런 영화였으면 제목이 그 디오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0: 그 나폴리 시대의 그늘도 동시에 비춰져요.
1: 네.
0: 이제 이 화려한 시기에 이제 업적뿐만이 아니라 마약, 그 코카인 중독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특히 이제 여동생 친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부정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피아, 그 나폴리의 유명한 마피아, 그 카모라라는 마피아가 있는데 이 마피아하고 완전히 절친으로 지냈어요.
1: 정말 방탕하게 생활했네요. 네.
0: 그래서 전혀 존경받지 못할 사생활. 메시는 네. 완전히 이제 정반대 캐릭터죠.
1: 네.
0: 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라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근데 이 마라도나가 그 나폴리를 위해서 이제 승승장구할 때는 나폴리 사람들은 이걸 전부 눈 감고 넘어가셔요.
1: 네.
0: 근데 이제 영화에 의하면입니다. 다른 사연도 굉장히 많겠죠. 영화에 의하면 그 지나친 유명세하고 이제 대중의 열광에 마라도나가 지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폴리 팀을 떠날 뜻을 이제 내비치기 시작하자
1: 네.
0: 구단주부터 언론 이제 일반 팬들까지 태도가 갑자기 급냉합니다.
1: 아니, 팬들 입장에서는 국민 영웅인데 네. 이거 갑자기 우리 버리고 간다고 네. 배신감 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배신감이 들고 게다가 이제 마라도나는 빈민층 출신이라서 감정입을 하고 있었는데 너도 결국 가만 보니까 돈을 벌고 명성을 얻으니까 부자들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반감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운명이 이제 칼을 뽑아냅니다. 네, 운명의 경기가.
1: 네.
0: 나오는데 이게 이 영화의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1: 운명의 경기 예. 뭐예요?
0: 마라도나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하면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1: 네.
0: 그 경기를 얘기하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 다음에 있었던 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
1: 이탈리아네요.
0: 예. 월드컵이
1: 네.
0: 이탈리아에서 하필이면 열렸고 그 준결승전에서 하필이면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하고 맞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장이
1: 네.
0: 나폴리 구장이에요. 피파가 굉장히 여기서 욕을 많이
1: 건가요?
0: 먹었어요. 나폴리로 하면 안 네. 됐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했다. 근데 피파가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1: 네.
0: 구장이 나폴리 구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경기가 1-1 무승부 상태가 됐어요.
1: 야.
0: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1: 아까 스포츠가 영화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거네요.
0: 예, 예. 네. 너무 극적이에요. 너무 영화적이고. 그랬는데 마라도나가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승부차기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1: 아니, 근데 마라도나 입장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승부차기를 네. 일부러 네. 실축할 수도 없고 본인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마라도나가 나폴리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 주세요. 아르헨티나를 응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간질한다 축구로
1: 네.
0: 뭐 이런 비난도 이제 본인이 자초했죠.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1: 네.
0: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폴리 전체가 마라도나한테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추락의 무게를 이 영화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월드컵 4개월 뒤에
1: 네.
0: 나폴리 팀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어요. 평소와 좀 춤을 추고
1: 들이붓고
0: 네. 난리가 났었겠죠.
1: 크리스마스니까. 예. 네.
0: 근데 마라도나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이 얼굴을 클로즈업해요. 1분
1: 네.
0: 10초 동안 롱테이크 한 장면이 있는데 이때 표정이 이제 소리도 없어요. 말도 없고 대사도 없고 소리도 점점 빼면서 연출을 하는데 이때 표정 하나만 봐주시라 이거죠. 이 표정이 모든 걸 얘기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그 편집하고 이제 연출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점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마라도나의 나폴리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핑에서 마약이 검출됐어요. 마약 마라도나가 코카인 중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1: 네.
0: 굳이 이때 도핑을 하고 15개월 출장 경기 정지 징계를 이제 먹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가 나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은퇴를 하고 나폴리를 떠나게 되는데 이 도시에 왔을 때는 8만 5천 명이 나를 환호해줬는데
1: 네.
0: 떠날 때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제 이런 나레이션을 하죠.
1: 정말 극적인 데뷔가 되는 거네요.
0: 예.
1: 근데 이 1분 10초 동안 롱테이크에서 말 한마디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큐 영화라 뭐 대사도 없고 그리고
0: 네.
1: 그 장면으로만 모든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여운이 있을 것 같아
0: 예.
1: 영화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예.
1: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신의 손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데 어떤 의미예요?
0: 이 신의 손이라는 게 결국은 운명의 손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1: 네.
0: 이제 워낙에 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부의 얘기는 다 걷어내고 핵심에만 집중을 해요.
1: 네.
0: 그러면서도 이제 마라도나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인간적인 면모를 다 드러내주죠.

0: 근데 거기에서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그 개인 한 개인한테 이제 신이 내린 재능이죠. 네. 이 재능을 또 대중이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이 끌어안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1: 네.
0: 이제 이 약점들이 균열이 돼서 그 균열을 이제 여지없이 대중의 이제 변덕이나 이기심이나 냉정함이나

0: 예, 앞서 말씀드린 감독의 이제 세나라는 네. 작품이나 에임이라는 작품도 이제 똑같은 테마를 다뤄요. 다른 결이 다르긴 하지만
1: 네.
0: 예, 똑같은 테마를 다루고 뭐 이런 장면을 또 굉장히 잘 보여줘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 말미에 네. 스포츠 기자 인터뷰 음성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나폴리 시대의 이야기가 마라도나의 인생 그 자체다. 반항아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하고. 영웅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했다라고
1: 네.
0: 하는데 신이기도 했다라는 장면에서 그 나폴리에 있는 신전처럼 이제 모셔져 있는 마라도나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를 보여주는데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합니다.
1: 네.
0: 그런데 마라도나의 표정은 왠지 좀 심각하고 슬픈 듯한 표정이고 페인트의 일부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니까 신이긴 하지만
1: 네.
0: 상처받고 버려진 신. 이라는 느낌을 그 장면 하나로 이제 딱 보여주죠.
1: 그러네요.
0: 탁월한 좀 이미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0: 이 영화가 그 만들어진 그 과정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자료화면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1: 네.
0: 순전히 자료화면만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마라도나의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가 1981년부터 86년까지 마라도나의 정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1: 네.
0: 작정을 하고 카메라만 두 명을 고용을 해서 마라도나를 5년 동안 밀착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량이 무려 500시간입니다. 21일 거의 21일 동안 쉬지 않고 봐야 돼요.
1: 네.
0: 잠자지 않고 21일 동안 봐야 되는 분량인데 이게 마라도나의 이제 스캔들하고 이제 몰락 덕분에 30년 정도 묵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전처
1: 네.
0: 그 클라우디아의 이제 집에 방치돼 있다가 2012년에 이게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때마침 그 카파디아 감독이 그 마라도나의 평전이 신의 손이라는 굉장히 잘 쓴 평전이 있어요.
1: 네.
0: 이 평전 보고 마라도나의 인생을 극화해야겠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 푸티지를 보고 그 다큐멘터리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1: 네.
0: 그 때마침 그때 세냐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1: 네.
0: 내가 브라질 F1 영웅으로 다큐를 만들었는데 또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으로 또 영화를 만들기엔 좀 그렇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극영화 감독이라서
1: 네.
0: 다큐멘터리는 이제 이번 한 번뿐을 끝내자.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서
1: 네.
0: 2015년에 두 번째 다큐멘터리 에이미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죠. 그러면서 포기하고 제가 보면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에고를 이제 만들게 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 세나 에이미 디에고까지
0: 예, 예.
1: 네.
0: 그렇게 해서 3부작 걸작 3부작이 이제 완성이 됐죠.
1: 네.
0: 이 영화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설하는 나레이션이 없습니다.
1: 네.
0: 인터뷰만 있어요. 당사자들이 인터뷰만 음성으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현화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 화면만 사용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얼마나 큰 공을 들였을까를 이제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영화 인트로 장면이에요.
1: 네.
0: 인트로가 이제 5분 40초 정도 되는데
1: 네.
0: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이제 나폴리로 오게 되는 과정을 압축하는 장면인데 5분 40초에 하나도 이제 그 남김 없이 부족함 없이 쫙 그 압축을 해서 보여줍니다.
1: 이적하는 과정만 5분 40초 동안 담긴 거예요.
0: 네, 근데 굉장히 네. 드라마틱해요. 이 또한 그리고 그 와중에 여유도 있고 이게 여운도 있고.
1: 네.
0: 근데 첫 번째 편집에서는 이게 45분 편집이었다고요. 이걸 이제 5분 40초로 줄인 거죠.
1: 네.
0: 예. 그다음에 뭐 30년 지나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엉겨 붙었는데 이거를 그 엉겨 붙은 비디오 테이프를 펴서 복원을 해서
1: 네.
0: 찌글거리는 이제 화면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축구 경기 장면도 경기장 바닥에서 그냥 찍은 그 카메라로 그냥 찍은 장면을 대부분 써요.
1: 네.
0: 그래서 축구 경기 장면이 이제 중계화면처럼 매끄럽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생생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화질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탄탄하면 화질 같은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1: 네.
0: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이 영화가 이제 극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뭐 장치나 장면, 뭐 네. 이제 감독의 뭐 이렇게 구성 방법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대사가 없어도 그 자체만은 좀 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마라도나의 인생이 워낙에 네. 워낙에 영하고 그다음에 그 연출을 굉장히 탁월하게 했어요. 완급 조절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1: 네.
0: 이런 영웅담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길한 그 암시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긴장감을 계속 끌어나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알면서도 궁금한 이런 영화가 됐습니다.
1: 네, 이 영화 디에고 오늘 설명 듣고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이제 스페인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는데 또 이 아르헨티나

0: 얘는 이제 메시가 나오는데 메시는 또 마라도나 정반대 인물인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 메시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1: 예,
0: 또.
1: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예. 그리고 여기 또 야말 선수와의 또 대결도 또 예, 많은 예.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1: 한 명은 이제 신성이고 한 명은 거장이고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도 모르죠.
0: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조태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CBS
3: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3: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
3: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약이 독이 되기도 하고 독이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최근 의약품 살인 사건이란 책으로 주목을 받은 경상국립대 약학과 백승만 교수와 나눴던 약화학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진이 돌연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약물로 범죄를 꿈꿨던 자가 의도치 않게 신약 개발에 기여하기도 하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잡지사 주말 에디션 그럼 지금 바로 펼쳐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제목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책 한 권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라는 책인데요.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약과 관련한 역사부터 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의 저자이자 약화학자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8: 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8: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께 소개 겸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백승만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개발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의약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책을 정리해서 다행히 또 여기 또 오게 되었습니다.
8: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군요. 저는 약간 추리 소설 제목처럼 이제 좀 이목을 끄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제목에서 의약품이란 단어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청산가리나 비소처럼 대놓고 우리가 독약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잖아요.
9: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청산가리, 뭐 니코틴 그런 것들은 다 조심하게 되는데 네.

0: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졌으니까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실제로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악용해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걸 또 조심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아, 관련한 내용들을 추려서 글을 쓰시게 됐고.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9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아내를 살인한 죄로 한 남성이 붙잡히는데 범행이 쓰인 약물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0: 이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독살한 것부터가 일단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죠.
1: 네.
0: 독살한 혐의로 이제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처음에 구속될 때도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내가 멀쩡하게 잘 살던 30대 중반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1: 심장마비.
0: 네, 그리고 남편은 지역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시신을 수습을 하고 나중에 화장까지 해요.
1: 예.
0: 그러면 어떤 독살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1: 화장까지 했습니까?
0: 네,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근데 이 처가댁에서 이상하다. 우리 내 여동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지? 건강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수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1: 네.
0: 한 번 더 다시 파헤쳐봐라. 근데 파헤쳐 보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1: 화장했는데 어떻게 파헤치죠?
0: 네, 뭐가 있어야 네. 파헤치죠. 근데 네. 이 죽은 아내가 네. 죽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던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장기를 일정 부분 떼가지고 보관하고
1: 예.
0: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팀에서 네. 바로 이제 영장을 쳐가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 네. 이상하게 너무 높은 농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1: 아,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0: 네. 예. 그럼 이건 누군가 넣어주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누가 넣어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 일단 남편과 아내가 많이 싸웠고 그다음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다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남편이 의심됐던 거죠.
1: 네.
0: 남편이 지역 구급대원이니까 약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게 많았거든요.
1: 그렇겠죠. 예.
0: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약물을 이제 넣었 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였고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 문제가 된 성분이 뭡니까?
0: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요.
1: 네네.
0: 이건 성분명이고요.
1: 네.
0: 상품명으로는 비진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좀 더 유명합니다.
1: 비진이라는 안약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비주얼에서 네.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듯이 안약이에요. 눈에 넣으면은 혈관이 살짝 축소가 돼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네. 눈이 충혈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구 충혈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약인데
1: 네.
0: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일반 의약품이에요.
1: 일반 의약품?
0: 네. 특별히 전문의의 처방 없이도
1: 네.
0: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그냥 약국 가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약물을 모아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1: 어떤 원리로 그게 살해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이게 네.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면은 눈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긴 하겠지만
1: 예, 예.
0: 이걸 만약에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소화계를 통해서 우리 몸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약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1: 네.
0: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눈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죠, 아니죠.
0: 심장에도 있고 팔다리 온 조직에 다 있는데
1: 네.
0: 그 혈관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1: 아, 혈압이.
0: 이게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쓸 때는 일반 네.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가능하죠.
1: 네.
0: 안약으로서 떨어뜨렸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뚜껑을 열어서 모아서 다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1: 그럼 주사를 한 건가요?
0: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1: 예, 예.
0: 그래서 투여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1: 네.
0: 근데 이 사건이 지금도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남편은 용의자죠. 지금은 아직은요.
1: 네.
0: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1: 아하.
0: 풀려나서 2024년에 자기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 아, 딸까지?
0: 딸까지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근데 이때는 이 약을 먹였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 아, 같은 약으로 한
0: 네,
1: 거예요?
0: 같은 약이에요. 같은 성분을 가지고.
1: 예, 예.
0: 그렇죠. 이 남편은 이게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1: 네.
0: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1: 네.
0: 재판 중이긴 하지만 유죄로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똑같은 약물을 가지고 아내와 딸을
1: 딸까지.
0: 살해하려고 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죠. 도대체
1: 그렇죠.
0: 왜 그랬는지.
1: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식을 정말 못되게 써먹은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사건은 의약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65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명 코폴리노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일단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게 두 건의 살인이 있어요.
1: 아, 두 건. 예.
0: 막장 드라마의 준합니다. 이거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코폴리노가

0: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1: 칼 앤서니 코폴리노라는 네. 사람이군요. 네. 예, 아내와 함께 살고 네. 있었는데
0: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와 바람이 나요.
1: 어허.
0: 뭐 그럴 수 있죠. 네. 살다 보면
1: 아침 드라마 느낌이 벌써 네, 나네요.
0: 이거를 네. 이제 그 내연녀 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1: 아 내연녀 1. 아 1이 있지 않나 보다.
0: 2도 있겠죠.
1: 아 예, 내연녀 1. 예.
0: 내연녀 1이 있어요. 그럼 네. 내연녀 1의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 난 것도 나쁘긴 한데 이 내연녀와 짜고서 이 코폴리오 칼 앤서니 코폴리노 그냥 코폴리노라고 할게요. 네. 이 사람이 남편을 살해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내연녀의 남편을.
0: 네. 그때 네. 택한 약물이 있어요. 아. 약물이 뭐냐면 호흡을 마비시킨 약물이에요. 정확히 아. 따지면 근육을 마비시킨 약물인데 아, 네. 이걸 복용하면 약물을 보통 주사로 맞거든요.
1: 예.
0: 주사로 맞게 되면 근육 중에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니까 보통 호흡 마비로 죽게 됩니다.
1: 아, 호흡하는 근육이 네. 마비가 돼요?
0: 횡경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1: 와.
0: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네. 기도에 관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준비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좋은 약물이긴 한데
1: 예.
0: 그런 경우 인공호흡 장치 같은 게 없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1: 그렇겠죠.
0: 이 경우에 딱 그렇게 쓴 거예요.
1: 예.
0: 이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하라고 내연녀 1에게 시켜요. 내연녀 아. 부부관계니까.
1: 네네.
0: 그리고 내연녀 1이 남편에게 이 약물 주사를 놔요.
1: 주사하고.
0: 하지만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죽질 않아요.
1: 아, 예.
0: 그래서 내연녀 1이 이 일을 사주한 이 코폴리노라는 사람이 마취과 의사거든요.
1: 아,
0: 약물을
1: 마취과
0: 정말 잘하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래서 이 마취과 의사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코폴리노가 직접 베개를 들고 가서 숨을 먹게 만듭니다.
1: 남편을
0: 예, 자기가 입을, 직접 입을 막는 거죠. 결국 그 남편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1: 예.
0: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 이제 사망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돌연사 있다고 결론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칼 코폴리노 이 범인이라고 할게요.
1: 네, 그래.
0: 범인의 아내도 의사예요. 근데 의사 그 이 의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 네.
0: 굉장히 순수한 착한 의사
1: 몰랐겠죠. 바람 필 때 아내 그렇죠,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그렇죠. 네. 모르게 몰랐겠죠. 네. 당연히 네. 그 아내한테 네. 부검을 맡기는 거예요.
1: 자기 아내한테
0: 네, 자기 아내 옆집 아저씨 죽었는데 당신 나는 마치까지만 당신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네. 좀 잘 아니까
1: 네.
0: 그래서 사망 감정서에 아내가 사인을 합니다. 그냥 돌연사로
1: 아,
0: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것도
1: 철저하게 하지 않고
0: 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남편의 그 아저씨의 죽음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끝이 나요.
1: 그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0: 아는 채로 끝이 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내연녀 1과 그 범인 코폴리노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1: 아,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사이는 좀 멀어졌고
1: 네.
0: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을 거치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범인과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사망 감정서에 사인을 한 아내는
1: 네.
0: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1: 예, 예.
0: 이사를 갔고 이 남편 아니 아내 아니, 코폴리노죠.
1: 아, 코폴리노.
0: 코폴리노 네. 범인이죠. 네. 이 범인은 거기서 또 바람이 나요.
1: 아 이사 간 지역에서 내연녀 네, 2와
0: 내연녀 2가
1: 아,
0: 생기는 거예요.
1: 예.
0: 이 좀 돈이 많은 이제 미망인이었는 돈이 많은 여자 16살 위에 15살 위에 연상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1: 예.
0: 네, 근데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코폴리노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1: 아, 자기 아내를 이번에
0: 살해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유부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자기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역시 위험한 호흡마비 약물.
1: 같은 약물로? 같은,
0: 정확히 따지면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아, 약입니다.
1: 네네.
0: 이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약을 주사를 네. 해놔가지고 아내를 바로 살해합니다. 아주 능숙했겠죠?
1: 예.
0: 자기가 마취과 의사였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이 의사 아내도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1: 예.
0: 이때는 또 다른 동료 의사를 불러서 역시 사망 감정서에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1: 네네.
0: 이때 제보가 한 통 들어가요. 그 의사, 그 사인을 해야 되는 의사한테
1: 예예.
0: 제보가 들어가는데 이 사건, 그 코폴리노의 아내가 돌연사한 사건이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수사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보를 했냐면은
1: 그러게요.
0: 놀랍게도 네.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가 같이 살해를 작당했던 유부녀 1이 나타난 거예요.
1: 내연녀 1?
0: 네,
1: 1이 네, 제보한 거예요? 있어.
0: 내연녀 1이 네. 와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저 코폴리, 내가 2년 전에 코폴리노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내 남편을 살해했다.
1: 네. 그러니까

0: 이게 뭐냐?
1: 자기도 공범이잖아.
0: 자기 공범이에요. 네. 권리면 자기가 남편 살인죄로 그렇죠.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마취과 의사의 약물에 취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2: 그럼요.
0: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폴리노를 이제
1: 제보한 거죠.
0: 네. 코폴리노의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네. 아마 비슷하게 돌연사했으니까 아마 약물을 썼을 것이다라고 의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2: 예.
0: 그러니까 그 의사도 이게 좀 뭔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부녀 1 입장에서는 뭐냐, 내연녀 1이요. 네. 내연녀 1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진짜 코폴리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2: 아, 예.
0: 따라왔지만 예. 코폴리노는 이 내연녀 1과의 관계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내연녀 1을 만나고 아내와도 이혼하려고.
2: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연녀 1이 약간 원한 같은 게 생겼나 보다.
0: 진짜 이 원한이 생기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2: 그래서 자기가 공범으로 중재로 엮일 수가 있는데도
0: 그 위험을
2: 제보를 한 거죠.
0: 제보를 한 거죠.
2: 그럼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그 코폴리노의 진짜 아내 죽은 거는 좀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나요?
0: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내연녀 1도 코폴리노의 아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0: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2: 1차 사건.
0: 그래서 네. 그 FBI도 그 수사당국도 1차 사건 내연녀 1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 거예요. 진짜 질식사했는데 약물이 들어있는지를 본 거죠.
2: 예.
0: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잖아요.
2: 네.
0: 증인은 있지만 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2: 어허.
0: 시체는 매장돼 있긴 합니다.
2: 네.
0: 근데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이 네. 워낙 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정말 극미량 가지고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2: 검출이 안 될 정도인가요?
0: 청산가리가 200mg으로 사람을 보통 죽이는데 그 100분의 1만 가지고도 죽일 수 있는 양이에요.
2: 네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2: 그러게요.
0: 그러니까 2년 지난 이 시체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무죄 방면이 돼요.
2: 네.
0: 무죄 판결이 나는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2: 두 번째
0: 사건. 아내를 죽인 사건이죠. 이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증인은 없죠. 사실 말해서. 왜냐하면 내연녀 1도 이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뭘 썼는지
2: 모르잖아요. 내연녀 1은 잘 모르죠.
0: 네, 자기가 작당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증언은 없지만 대신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 아, 그렇죠.
0: 사체에서 이 독극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네. 이 코폴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또 다른 마취과 의사한테 석시닐콜린을 대량으로 가져오고 그런 정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였다면 이 약물일 것 같아요.
2: 유력해요.
0: 네, 그래서 사체에서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정말 미량인 물질이긴 하지만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찾아낸다면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2: 그렇겠네요.
0: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 없으면 무죄잖아요.
2: 네.
0: 여기서 이게 진짜 이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2: 제가. 하세요. 예, 일단 뭐 나쁜 놈이겠죠.
0: 똑똑한 놈이 머리까지 좋으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2: 아.
0: 이게 수술을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석시닐콜린은 미량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니와 흔적이 안 남아요.
2: 아.
0: 이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약에 대응을 하거든요.
2: 예, 예.
0: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약물을 분해합니다. 이거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죠.
2: 예, 예.
0: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요.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2: 1분 만에 분해돼요?
0: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분 정도는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반감기 10번 지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량인데 흔적 어떻게 찾습니까? 1970년대 이야기.
2: 코폴리노는 그것도 알았겠죠.
0: 알죠. 당연히 알죠.
2: 야,
0: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과학기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2: 어떡합니까?
0: 아마 정말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 같아요.
2: 예.
0: 예,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해됐다고 해도 뭐 증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해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2: 아,
0: 그러면은
2: 다른 물질로?
0: 우리 몸에 그 물질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2: 왜?
0: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총을 쐈을 때 탄피라든지 총알 자국도 증거가 되잖아요. 발자국. 발은 떠났지만 발자국은 증거가 되죠.
2: 그렇죠.
0: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분해 산물이라도 찾아낸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2: 예.
0: 코폴리노가 진짜 똑똑한 게
2: 네네.
0: 자꾸 나쁜 놈을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2: 아, 아닙니다.
0: 네, 아, 근데 어쨌든 결말은 뭐 잡히게 됩니다.
2: 예.
0: 이렇게 해도 되나?
2: 아니요. 너 스폰가요? 분해 산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0: 분해 산물을 찾으면 되는데 분해 산물이
2: 왜요?
0: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물질이에요. 석신일콜린이 분해되면은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물질과 똑같아져요.
2: 아, 기존에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로 분해가 돼요?
0: 네. 석신일콜린은 네, 석신산과 콜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그 물질은 우리 몸에 엄청 많아요. 아,
2: 원래 있는 거예요?
0: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모래사장에 모래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금미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2: 그럼 그 부산 그거를 찾아도 이게 석신일콜린에서 나온 건지 원래 네. 몸에 있던 건지 알 수가 없다는
0: 알 수가
2: 거죠.
0: 증거 예. 효력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코폴리노가 정말 약물을
2: 잘 알고 있네.
0: 영리학 영악하게 고른 거죠.
2: 그러네요.
0: 이 약물의 분해 산물도 증가가 되지 않고 이 약물은 1분 만에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가 중요해요. 이 약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반감기가 한 1분 정도 돼요. 네네. 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겠죠. 이 사건을 접한 부검팀도 만만찮은 거예요.
2: 부검팀이 만만찮아요?
0: 부검팀이 약간 굉장히 경례가 있는 베테랑 부검이 두 명이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서 석신일콜린을 몸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흔적이라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석신일콜린이 반감기는 1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석신일콜린이 하나의 물질이 두 번 분해가 일어나요. 예, 예. 그래서 두 번 분해가 되면 완전 분해 산물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에요.
2: 네.
0: 근데 부검팀에서는 두 번이 분해되려면 한 번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2: 네.
0: 한 번이 분해되고 그다음 한 번이 돼야 그렇죠, 두 번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한 번 분해된 즉 중간 분해 산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2: 한 번 분해됐을 때 분해 산물?
0: 네. 한 번 분해된 산물은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이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2: 아, 두 번 온전히 분해되면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인데 한 번만 분해되면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아, 그럼 유력한 증거죠.
0: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석신일 모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내려고 생각합니다.
2: 신기하네.
0: 이 물질. 석신콜린이 좌우 대칭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한쪽, 한쪽, 양쪽이 다 분해되면 석신산과 콜린으로 바뀌는데 한쪽만 떨어지고 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분명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이쪽은
2: 그걸 찾아라.
0: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2: 찾았어요.
0: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방법을 열심히 고안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재판장에 증거로 들이민 겁니다, 이제. 이 물질은 분명히 누군가 넣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그럼 누가 넣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코폴리노가 분명하죠.
2: 아까 구입하기도 했고.
0: 그쵸. 구입하기도 했고 약에 대해 잘 알기도 했고 알리바이도 없고.
2: 다 걸렸네.
0: 그렇게 해서 다행이다, 이 사람은 다행이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2: 1차 사건은 무죄로 풀렸지만
0: 2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2: 그래서 종신형이 선고됐고.
0: 종신형을 선고받죠. 이게 그러니까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분 전문가도 있지만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하이테크 경찰들도 있는 거예요.
2: 네.
0: 이게 아무리 제가 다른 예능 프로에서 본 건데 아무리 똑똑한 범인이라고 해도 꼭 다른 사람들도 똑똑하거든요.
2: 아, 그럼요.
0: 네,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결국 다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완전 범죄는 없다.
0: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2: 이어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햄릿과 연관된 약물이기도 하다는데 뭐 어떤 약물인가요?
0: 이게 안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귀에 넣는 약은 없을까?
2: 귀.
0: 네, 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관련 논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논문이 실제 사례를 파헤친 건 아니고요. 햄릿 유명하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이죠. 그 햄릿의 사례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 거기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햄릿의 아버지도 햄릿이거든요. 햄릿 왕과 햄릿으로 보통 구분하는데 햄릿 왕을 숙부인 클로디우스가 살해합니다. 살해할 때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잠이 든 햄릿 왕에게 클로디우스 숙부가 다가와 저주받은 해보나즙이라고 하는 식물즙이에요. 식물 유래의 즙을 귀에 넣었다라고 되어있어요.
2: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햄릿 왕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햄릿의 시작이죠. 그 소식을 원래 외국에 나가 있던 햄릿이 듣고서 와가지고 죽일까 말까 뭐 살해 종례 다니냐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햄릿이 흘러가죠.
2: 헤보나즙이 네. 그 햄릿 왕을 죽인 거예요.
0: 햄릿 왕을 죽인 겁니다. 저주받은 이 경우에는 저주받은 헤보나즙. 셰익스피어에는 뭐 그 원혼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2: 귀에 넣은 헤보나즙이 뭡니까?
0: 헤보나즙은 네. 나중에 그 당시에도 쓰고 있던 즙이었고 나중에도 많이 연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약으로도 좀 썼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주 성분

0: 네, 분리하게 돼요. 이게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이름도 좀 무섭죠.
1: 미치광이 풀.
0: 네. 네.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나오는 즙입니다. 네. 그 성분을 우러내는데 네. 1800년대 19세기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해요.
1: 예.
0: 도대체 해보나 즙에 있던 어떤 성분이 네. 약으로 쓰였을까?
1: 혹은 독으로 쓰였을까?
0: 네, 혹은 독으로 쓰였을까? 네. 그 성분을 찾아보니까 네.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임을 알게 됩니다.
1: 스코폴라민. 네,
0: 그 물질을 찾고서 스코폴라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1: 네.
0: 이 스코폴라민은 사실 진정제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고
1: 네.
0: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말초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고요.
1: 네.
0: 식물 유래의 물질이죠.
1: 네.
0: 이게
1: 한국인들이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다던데.
0: 굉장히 익숙하죠. 스코폴라민이 네.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멀미약으로 쓰여요.
1: 멀미약이요?
0: 멀미약 중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한 희미태의 성분입니다.
1: 붙이는 거.
0: 귀에다 붙이는 거.
1: 예, 예, 예.
0: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1: 그것도 귀네 생각해보니까
0: 키미테 키미테 50장 붙이면 죽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보지는 못했어요.
1: 어린이들은 약간 그 제약이 있죠.
0: 어린이들 제약이 있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고 일정 연령 이상만 쓸 수 있는 물질이고요. 스코폴라민은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귀에 있는 전정기관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멀미약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우주 탐사할 때 초기에 갔다가 오잖아요.
1: 예.
0: 그럼 대기구에서 엄청 흔들릴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때 많이 썼던 멀미약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도 쓰던.
1: 그렇군요.
0: 그 우주도 예. 사람이 가니까 약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골다공증 약이다. 지금 연구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그 중에 멀미약으로 스코폴라민을 예전에 썼었죠. 요즘은 항히스타민제를 좀 많이 쓰곤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 멀미약에 대한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1: 그게 해보나즙이었다.
0: 네, 해보나즙의 주성분이 네.
1: 스코폴라민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이 된 건가요?
0: 스코폴라민이 사람을
1: 진정시키는
0: 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히 남미 지역에서 정말 그게 많이 되는데 유럽에서 조금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1: 네.
0: 사람을 앞에다가 불러놓고 세워서 딱 마주친 다음에 입으로 후 불어요. 그러면은 스코폴라민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1: 네네.
0: 그럼 그걸 마시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멍해져요. 멍해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사람 옆에 달려올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못한 채 앞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1: 답을 해요?
0: 네. 핸드폰 비밀번호는 뭐야? 라든지 계좌이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런 걸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답을 해요?
0: 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답을 하는
1: 그래요?
0: 거예요. 야, 너 카드 어디 있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2024년에 파키스탄에 이 장면이 한번 찍혔는데
1: 예, 예.
0: 이거는 CCTV에까지 나온 거예요.
1: 오.
0: 시장에서 한 사람이 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두 명의 남자가 앞에 오고 갑자기 멈춰서서 그냥 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CCTV로 보면?
0: 네. CCTV로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피해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정확히 해주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0: 기억을 못한 거죠.
1: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대화를 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완전치는 않잖아요. 가끔 이게 살짝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의식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기절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걸 잘못 쓰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1: 죽기까지.
0: 예, 죽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한 가수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례도 있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악마의 숨결이라는 별명도 붙은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데요. 아... 야, 의약품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활용되고 때로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참 좋은 목적으로 적절히 쓰면 오늘 소개해 주신 약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역시 또 약과 독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약품으로 벌어진 사건들과 약물의 역사 이야기 나눴고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백승만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만나볼 사건은 뉴스 사건 사고 코너에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정말 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사건 사례들이 꽤 많이 정리가 돼.

0: 있긴 하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1: 네. 프로포폴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었나요?
0: 마취 목적이었어요. 정맥 마취 목적으로. 그 전에 쓰던 정맥 마취제들이 좀 있긴 했어요.
1: 네.
0: 하지만 그 약물들은 좀 호흡마비도 많이 오고 부작용도 좀 심하고
1: 네.
0: 깨고 나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더 좋은 약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이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물에 안 녹아요.
1: 물에 안 녹아?
0: 이게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이게 정맥 마취란 게 3초 안에 잠드는 약인데 프로포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먹어서 흡수되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1: 예, 예.
0: 몇 분 몇 시간 걸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1: 네.
0: 주사로 넣어야 돼요.
1: 네.
0: 주사로 넣으려면은 물은 기름 거 안 섞이잖아요.
1: 네.
0: 그죠? 그리고 기름 넣으면은 그 고지혈증처럼 그 혈관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1: 자, 프로포폴은 기름인가요?
0: 프로포폴은 기름입니다.
1: 아,
0: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예.
0: 이 녹지 않는 걸 어떻게 주사를 넣을 수 있을까?
1: 오.
0: 효과는 너무 좋은데.
1: 예.
0: 이거를 몸에 투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1: 네.
0: 이 프로포폴을 적당하게 네. 작은 입자로 분산시키는 기술까지 새로 개발해요.
1: 아, 네.
0: 새로 개발했던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접목을 해가지고
1: 네.
0: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완전히 녹으면 투명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관에 투여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1: 네.
0: 물질을 적당하게 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우유 색깔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우유 색깔이군요.
0: 네, 그래서 예. 우유 주사라고 부르고
1: 네.
0: 있습니다.
1: 어, 그렇군요. 이게 프로포폴 중독 문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0: 프로포폴이 개발된 직후부터입니다.
1: 아,
0: 이게 1980년대 네. 후반에 개발돼서 시판이 되거든요.
1: 예.
0: 1991년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프로포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약물은 절대 중독되지 않을 약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규제 약물에 등록시키지도 않아요.
1: 예예.
0: 우리나라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긴 한데
1: 아, 네.
0: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 규제 약물에 등록돼야 되거든요. 근데
1: 네.
0: 프로포폴은 아니 누가 이걸 써? 왜냐하면은 약효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 아, 프로포폴이?
0: 네, 한번 막았으면 개운하고 뭐
1: 네.
0: 좋긴 한데,
1: 네.
0: 하지만 한 15분 정도 있으면 깬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를 누가 계속 써? 말도 안 돼.
1: 아.
0: 더군다나 이건 전문 의사들만 쓰는 약이에요. 마취제니까.
1: 아, 예, 예.
0: 그럼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1: 어.
0: 그러면은 별 문제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병원에 있는 그냥 여느 마취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 네, 네. 마약류로 지정하지도 않고.
0: 네. 그래서 예.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1: 어.
0: 한 의사가,
1: 네.
0: 야,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잠 좀 자보자. 너 뭘로 자지? 마약류가 아니어야 좋고, 효과가 짧아야 좋고.
1: 어, 예.
0: 그런 게 병원 선반에 있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효과가 짧은 걸 찾았구나.
0: 네.
1: 잠깐 푹 자.
0: 빨리 이래야 되니까.
1: 어, 예.
0: 그래서 프로포폴이 여러 개가 있고 아. 누가 뭐 한 병 사라진데도 관리도 안 해.
1: 예.
0: 누가 찾지도 않아. 마약류면 엄청나게 관리하거든요.
1: 네.
0: 한 알만 한 병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1: 예.
0: 이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주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1: 의사가 자기한테.
0: 네. 자기 몸에 아. 주사라고 이게 길어지다가
1: 네.
0: 여기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아.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1: 네.
0: 보니까 프로포폴도 중독될 수 있구나.
1: 아, 그때 예전엔, 문제의식이
0: 예, 예전에는 효과 너무 짧아가지고 약이 중독 안 될 거라고
1: 그렇죠.
0: 봤는데
1: 예.
0: 이거를 찾는 사람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돼요.
1: 이게 과다 투여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고
0: 맞습니다.
1: 굉장히 위험한 거죠.
0: 중독성도 예. 있고 호흡마비도 오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게
1: 네.
0: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이 사망 2009년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나라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2011년에
1: 네.
0: 전 세계 최초로
1: 전 세계 최초로? 네.
0: 전 세계 주요국가 최초로 네. 등록을 했습니다.
1: 왜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발 빠르게?
0: 야, 이게 네.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1: 왜요?
0: 네, 미국에서는 네. 지금도 프로포폴이 규제 약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쓰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1: 예, 예.
0: 내가 프로포폴을 한 대 맞고 싶어요.
1: 네.
0: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적당히 예약을 해요. 그럼 병원 가려면 일단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 병원.
1: 아, 미국 병원은 예, 그런 쪽으로 악명이 높죠.
0: 네, 의사
1: 예.
0: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갔다 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야 돼요.
1: 아, 그 의료비도.
0: 네, 의료비 1,000만 원.
1: 예.
0: 그럴 바에야 다른 약물을 쓰겠죠. 내가 만약에 나쁜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한다면.
1: 네.
0: 예, 뭐, 다른 대체할 만한.
1: 아, 예, 다른 걸 차라리 찾을 텐데.
0: 예, 굳이 프로포폴을 찾지 않겠죠.

0: 마약 딜러 입장에서도 프로포폴은 네. 보관이 좀 어려워요. 아. 그 성분 중에 콩 유래 성분이 있거든요. 예, 예. 오래 놔두면 그게 또 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보관하려면 병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다른 약물들은 극미량의 가루로 존재하니까 순기도 좋아요.
1: 아, 별로 이득이 없네요. 네,
0: 프로포폴은 병에 이제 이름이 네. 프로포폴에 딱 쓰여 있고 숨길 수도 없고 락을 네. 뗀다고 해도 부피가 무거워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걸 쓸 사람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1: 근데 우리나라는?
0: 우리나라는 의사 만나기 너무 좋아요.
1: 아, 오히려 약간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0: 네, 우리는 전화하면은 뭐 다음 날 또 바로 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보험 처리까지 된다면 훨씬 더 싼 비용에 맞을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1: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0: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1: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됐다.
0: 네, 그 지정할 때 사실 의료 단체에서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 전에 예. 많이 쓰던 약물인데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되면은 관리가 정말 까다롭다 했잖아요. 예. 한 병이라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미국 따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우리 제도를 그렇죠.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2011년이 우리나라 그 정도 할 역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조사와 논란을 논의를 한 끝에 네. 결국 지정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지정을 해도 프로포폴 사고 그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지정을 안 했더라도
1: 아, 안 했으면 더 많았을 거죠.
0: 엄두가 안 나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의료진이 조금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의사라든지 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꼭 있으니까. 그러니까
1: 그분들의 윤리와 관련된 건가요?
0: 네. 의료진의 역량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하지만 항상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결국 그 약을 유통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잡아내야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또 관련 법이 또
1: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죠.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게 네. 발빠르게 지정한 거는 좋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저도 굉장히 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 시계를 1995년에 일본 도쿄로 돌려보겠습니다. 출근길 도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0: 도쿄 지하철에서 어느 순간 네. 까만 봉지가 보이고 거기서 연기가 보락보락 피어나는 거예요.
1: 봉지에서 연기가?
0: 네. 이게 뭔가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숨을 움켜쥐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 아침 8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그 사람들 많은 도쿄 지하철에서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도대체 이 성분이 뭔가
1: 뭡니까, 그게?
0: 찾아봤더니만 네. 사린이라고 하는 네. 독극물이에요. 사린 독극물입니다.
1: 네. 가스예요, 가스.
0: 가스. 예, 예, 예. 사린이 한자로 살인은 아니고요. 영어로 SARIN입니다. 예, 예, 예. 그 가스가 네. 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 맹독성 가스인가
0: 도쿄,
1: 보네요.
0: 예,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으로 굉장히 역사에 남게 된 사건이죠.
1: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6,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고
0: 네, 오음 진리교 단체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네. 이 사건을 주도한 그 교주는 나중에 사형을 선고했죠.
1: 사형받고. 예. 네. 근데 이 사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살충제 만들던 연구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0: 살충제는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1930년대는 제대로 식량도 많지 않던 시기에 화학비료가 간 나와가지고 굉장히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살충제 연구는 많이 권장했단 말이에요.
1: 농작에 있어서 네. 중요한 거죠. 예.
0: 근데 살충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에 쓰이는 거죠. 벌레를 죽인 약물이 사람도 죽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세게 가면 네. 벌레 대신 사람이 죽는 거죠.
0: 그 독일의 네. 화학자 1930년대에 게르하르트 슈레이더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는데 네. 이 화학자가 살충제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살충제를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물질을 만들어볼까 이런 물질을 만들어볼까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청산가리보다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청산가리보다 강하다고?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1: 네, 그렇죠.
0: 자기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거예요.
1: 본인이 입원할 네. 정도로? 예.
0: 그래서 절대 쓰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영어로 타부라고 하잖아요.
1: 금기.
0: 네, 금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독일어는 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절대 쓰지 말라라고 네. 이름을 붙였는데 네. 나중에...
1: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네. 절대 쓰지 않길 원했으면 그냥 묻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되잖아요.
1: 자기가 묻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독일 군부에서 이걸 네. 보더니

0: 그거 좋은데.
1: 왜 세상에 알려졌어.
0: 왜냐면은 연합군에서 이제 다른 화학 무기들도 있긴 해요. 1차 대전에 화학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예, 예, 그 질소 겨자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런 질소 겨자는 뭐냐면은 1차 대전 참호전이잖아요. 네. 참호에 뿌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야 뭐가 온다 하면서 무서워서 나와요.
1: 네.
0: 그럼 그걸 기관총으로 쏘면 돼. 즉 독극물 때문에 즉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직접적인 사이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네. 후반부에 좀 진짜 강력한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1: 질소 겨자의 겨자는 네. 그 머스타드 겨자인가요? 네.
0: 겨자 향이 나는 것이고요. 실제 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물질입니다. 예. 여러분 겨자 잘 먹어도 됩니다.
1: 네. 그 정도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다.
0: 네. 그 네. 전략적인 목표로 그 다음 기관총 사수와 다 연결이 돼야만 썼던 건데 네. 이 물질은 만나면 마시면 바로 죽어요. 이거 정말 참호 안에 있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1: 타분이라는 게.
0: 네, 타분이라고 네. 하는 물질이.
1: 예.
0: 그래서 이거 한번 전략 무기로 개발해보자. 1930년대 중반이라면 나치가 집권하던 시기고 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었죠.
1: 네.
0: 이제 전쟁 터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슈레이더를 불러요.
1: 예.
0: 일단 상을 좀 줍니다. 상금도 줘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물질을 만들라라고 하죠.
1: 그래요.
0: 슈레이더가. 예. 야, 그 화물 한 2천 개를 만들어요.
1: 만들어요?
0: 2천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네. 정말 좋은 물질을 갖고 와가지고 네. 사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1: 아, 기존의 타분보다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 네. 게 사린이군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쓰지 말라고 타분이라고 이름까지 붙인 게 자기인데.
1: 그러네.
0: 그 사린의 S가 슈레이더에서 온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 정도로 자기 이름까지 붙이고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되죠.
1: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독일이 전쟁에서 사린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대전 끝나고 이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네.
0: 사실 2차 세계대전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1: 네. 왜 안 썼을까?
0: 사린을 왜 안 썼을까? 네. 이게 화학무기를 쓰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해독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화학무기를 쓰면은 뭐 건물이 파괴되진 않겠지만
1: 네. 네,
0: 그런 측면에서 재래식 무기보다는 좋죠.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독극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1: 네, 네.
0: 해독제를 찾아야 되는데
1: 예.
0: 독일 과학자들이 해독제까지 찾아요.
1: 오.
0: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 오.
0: 이 사린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1: 네.
0: 말초 자율신경을 억제를 해가지고
1: 네.
0: 사람 심장을 멈춘다든지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1: 예.
0: 그런 작용 기전을 다 찾아내요.
1: 오.
0: 그러면 그 작용 기전에 반대하는 약물들도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해독제까지 준비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해독제도 있고 독극물도 있어요.
1: 네.
0: 당시 연합국에서는 아직도 질소겨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사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1: 네,
0: 그런데
1: 네.
0: 어쨌든 쓰지는 않았어요.
1: 네.
0: 정말 다행이죠.
1: 네.
0: 다행이긴 한데 전쟁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물자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1: 계속 만드나요?
0: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1: 뭐 쓰려고요?
0: 언젠간 쓸 생각도
1: 언젠간 쓸 생각으로?
0: 언젠간. 다행히도 쓰진 않고 그 전에 끝나서 사실 독일에서 그 당시 기술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로켓 만들고 그 핵분열 같은 걸 먼저 찾아냈잖아요.
1: 네.
0: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예.
0: 베를린이 함락돼요.
1: 네.
0: 함락되면은 이제 군대가 가잖아요.
1: 네.
0: 소련 군대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다음 영국 군대도 가거든요.
1: 네.
0: 보니까 뭐가 있어. 대포처럼
1: 만들어 놓은
0: 게. 예, 대포처럼 생겼고 안에 뭐가 잔뜩 차 있어. 근데 이게 전통적인 폭발물은 아니에요.
1: 예.
0: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서류들도 보게 되죠.
1: 네.
0: 그러니까 그 기술에 관여한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들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1: 얘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었어?
0: 야, 얘들 무시무시한 놈, 무서운 놈들이네.
1: 그렇죠.
0: 당시 연합국에서는 원자폭탄 만들고 그런 쪽 모든 재력을 소비하고 있었잖아요.
1: 네, 네.
0: 독일도 뭐 그것도 하긴 했었죠.
1: 네.
0: 엉뚱한 방향으로 하긴 했는데.
1: 화학무기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0: 그렇죠. 네. 로켓탄도 있었고 화학무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게 2차 대전에서 끝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뒤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장이 있습니까?
1: 없죠. 아무도 장담 못하죠.
0: 영국보다 먼저 베를린으로 들어간 나라가 소련이죠.
1: 소련.
0: 소련도 네. 그 기술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1: 예.
0: 소련은 원자폭탄도 만들었잖아요.
1: 예.
0: 언제 소련이 영국을 들어올지 몰라요.
1: 네.
0: 그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독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1: 지금 영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영국 계신 입장에.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네. 소련도 언젠가는 그 기술을 그쵸. 확보했으니까.
0: 그렇죠. 소련이 네. 들어올 수 있고 독일이 올 수도 있고 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1: 네. 네.
0: 영국은 가깝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물질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
1: 아.
0: 사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면 이게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방독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피부에 닿아도 흡수가 되거든요.

0: 그러면 피부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옷 천 재질은 뭘 해야 되는가? 두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자국민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지원자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잖아요.
1: 생각도
0: 이거는.
1: 못할 일인데.
0: 아니, 지금 우리 약물, 정말 안전한 약물 가지고 약물학 테스트를 할 때도 임상시험을 할 때도 환자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서.
1: 그럼요.
0: 그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또 다른 기관이 감시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환자한테 설명하면 환자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잘 아는 전문가들이 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1: 이해할 때까지.
0: 합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1: 네.
0: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1: 안 알려주고 요 쌀인 이거를
0: 이런 걸 쓴 거예요. 이게 전쟁의 어떤 광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영국 정부에서 자국에서 이 화학 부대가 자국민들 대상으로 방호복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1: 근데 영국이 신경가스 연구에 진심이긴 진심이었던 모양인 게 쌀인보다 더 강력한 걸 결국에는 개발을 해낸다고 합니다.
0: VX라고 하는 독극물을 만들어냅니다.
1: VX 그거 아닙니까? 그 김정남
0: 맞습니다.
1: 예, 그때 말레이시아 공항인가. 예. 물론 이제 사린이나 VX 같은 화학 무기가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화학 무기 연구가 치매약 개발로 이어졌다고. 어, 그래요?
0: 예, 화학 무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조금 문제가 되면은 치매가 일어날 수 있다.
1: 아,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면 치매가 일어난다.
0: 치매 증상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신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까? 조절되게.
1: 네.
0: 무분별하게 활성화시키면 사람 죽어요. 무분별하게 억제시켜서 죽거든요. 그게 다 화학 무기들인데 조절 가능하게 알약으로 하나씩 먹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교감신경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적당하게. 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일본에서.
1: 네, 일본에서.
0: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치매약이, 치매 증상 개선제가 그렇게 개발이 되죠.
1: 아, 그렇구나. 책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건 그 일본 연구에 그 주도했던 연구원이 모친이 이제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어서 더 열심히 매진을 했다고.
0: 그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 치매 증상이 보통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일을 못 알아보는 거죠.
1: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알아.
0: 어머니를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겠다. 효심과
1: 그래서
0: 과학적 지식이 맞아 떨어진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1: 약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 예. 의약품 개발 과정이라든지 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독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0: 사람이 찾아낸 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독 중에 하나죠.
1: 네.
0: 이걸 가지고 만약 생화학 무기로 쓴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정말 극미량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
1: 지금 미용 효과로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0: 이게 1970년대에 한 의사가 보톡스를 가지고 눈이 떨리는 안검경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처음으로 약으로 쓰게 된 것이죠.
1: 아, 그러니까 그 떨리는 거를 마비시키는 건가요?
0: 네. 1970년대인데 1980년대 후반에 캐나다의 한 의사가 이 약을 쓰고 있었어요. 역시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였어요.
1: 안과 의사겠죠.
0: 안과 의사가 안검 경련을 막고 싶어요. 근데 이 환자한테 자기는 분명히 주사를 놨어요. 보톡스를. 근데 환자가 선생님 주사 제대로 안 놓은 것 같은데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아니, 나왔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환자가 이야기를 한 거. 내가 예전에 내가 이 주사 많이 맞아봤는데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경련도 멈추지만 주름도 사라져. 근데 주름 봐봐, 주름 남아 있잖아. 이제 주사가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아, 그치.
0: 이 의사가 황당한 거예요.
1: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0: 아, 이게 말이 돼?
1: 환자는 안검 경련 치료하러 온 건데 그동안 그 주름 개선 효과도 혼자 즐기고 있었던 거죠.
0: 아,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의사가 일단 이 환자를 어떻게 수습에 돌려보냈어요. 그러고서 밤에 집에 가 생각한 거죠. 보톡스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주름이 사라진다고? 괜찮은데? 안 그래도 주름에 신경 쓰는 많잖아요. 신경 쓰는 사람 많잖아요.
1: 예.
0: 자기가 아는 정말 잘하는 피부과 의사한테

0: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1: 아,
0: 자기 남편도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1: 네.
0: 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어, 그거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부부 의사가 보톡스를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1: 그래가지고
0: 꽤 난관을 겪긴 했지만 네. 어떻게든 환자들을 모집하고 미용 개선 효과도 보이면서 나중에 의약품으로 등록되는데
1: 야.
0: 성공하죠.
2: 그 환자 덕분에 어쨌든 뭔가
0: 그쵸.
2: 대단한 발견을 해내네요.
0: 네, 이 환자 컴플레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2: 억지 컴플레인이긴 했는데.
0: 네, 환자 컴플레인 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2: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0: 네.
2: 게다가 아 요것도 참 신기하던데 파킨슨병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고요. 사실은 마약 제조하려다 실패한 젊은이였다.
0: 예, 정확히 따지면 이제 화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2: 예.
0: 1970년대 후반 77년 그때는 미국이 반전 운동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잖아요.
2: 예.
0: 그래서 정부에서는 LSD나 대마 같은 마약들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2: 네.
0: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법은 지키고 싶어.
2: 네.
0: 마약 중독자들도 법은 또 중요하잖아요. 지켜야지. 네. 준법정신 필요하잖아요.
2: 처벌받으니까.
0: 네. 그래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2: 네.
0: 새로운 마약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2: 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0: 네.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뒤져보니까 네. 1950년대에 나온 물질이 마약만큼 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마약으로 신종 마약이나 그런 걸로 등록 안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2: 네네네.
0: 그래서 자기도 만들었어요.
2: 예.
0: 회사 화학과 대학원생이니까
2: 네.
0: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정제를 해가지고 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써야 된다는 것도 좋긴 한데
2: 아이, 그럼
0: 굳이
2: 쓸
0: 쓰겠다면
2: 거라면.
0: 정제를 해야 되죠. 정제를 잘 못한 거예요.
2: 어.
0: 급한 마음에 그냥 불순물이 있는데 그냥 넣었어요.
2: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걸 6개월 반복합니다.
2: 6개월 동안?
0: 네.
2: 예.
0: 자기가 만든 물질, 그 더럽게 짝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정제도 하지 않고 자기 혈관에 막 찔러 넣었는데,
2: 예.
0: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2: 탈이 남겠죠.
0: 말을 못하고, 어눌해지고, 아.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예요.
2: 아.
0: 운동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 실려가요.
2: 예.
0: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증상인지 몰랐어요.
2: 네.
0: 이 친구 나이 23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도 좀 놀랐는데 원인을 파악 못했는데.
2: 왜냐면 파킨슨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0: 너무
2: 젊으니까. 보통 노인들이 많이.
0: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2: 그렇죠. 예,
0: 예. 지나가던 신경과 의사가
2: 네.
0: 증상을 좀 보더니만 잠깐 나 좀 보자. 근데 이거 파킨슨병이랑 너무 비슷한데? 의사들이 에이 무슨 23살짜리 무슨 파킨슨병이야. 그러면은 증상 개선 약물. 그 당시 파킨슨병 치료제 약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2: 네.
0: 증상 개선제들이 좀 있었는데
2: 예.
0: 그 약물들을 넣어주니까 실제로 이 환자 상태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말은 안 되는데 분명히 파킨슨병 환자예요.
2: 그러네.
0: 파킨슨병 네. 환자로 진단을 하고서 이 친구에 계속 약물을 줍니다.
2: 예.
0: 치료약을 주죠.
2: 네.
0: 그럼 이 친구가 왜 파킨슨병이 나타난 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예.
0: 연구를 해보니까 네.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주사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순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지고 뇌 안에서 독으로 바뀐 거예요.
2: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서 독으로 바뀌었다?
0: 네. 처음부터 정제를 잘 했더라면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대충 쓰다 보니까 원치 않던 게 따라온 거죠. 그게 뇌로 가서 뇌세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6개월간 반복되니까
2: 네.
0: 답이 없죠.
2: 그게 파킨슨병의 그 어떤 뭐 기전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유사한 건가요?
0: 맞습니다.
2: 아,
0: 파킨슨병
2: 그래요?
0: 같은 경우 사실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2: 네네네.
0: 단백질이 잘못 어느 순간 녹지 않게 돼요.
2: 네.
0: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그렇긴 한데 파킨슨병도
2: 네.
0: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2: 뇌에서?
0: 네.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얘들이 갑자기 원래 몸에 있던 단백질들인데
2: 네.
0: 갑자기
2: 네.
0: 성질이 돌변해요.
2: 예.
0: 녹지 않고 축적되면 세포가 죽겠죠. 구멍이 나고. 그렇게 해서 파킨슨병도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도 나타나는데
2: 네.
0: 그런데 뇌세포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네.
0: 이 단백질의 이상도 있겠지만
2: 네.
0: 여기서 나온 그 독극물 때문에
2: 네.
0: 이 경우 나타난 것이죠.
2: 아, 그 기전과 원리를 어쨌든 아까 이 친구라고 계속하셔서 약간 친밀감이 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베리 키드스톤이라는
0: 네, 맞습니다.
2: 대학원생이었습니다.
0: 결국 이 친구 2년 네. 키드스톤은
2: 네, 네, 네.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0: 네, 2년 네. 있다가 사망합니다.
2: 아,
0: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마약을 즐겼어요.
2: 아,
0: 그리고 코카인 남용으로 죽게 되는데
2: 아,
0: 처음에는 그냥 이 친구가 죽고 그걸로 끝나나 생각을 했는데
2: 네.
0: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2: 예.
0: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킨슨병 같은

0: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게 1984년에 논문이 나오고 이제 야 이게
2: 아, 그 불순물이 포인트였구나를 알아낸 거라는 거죠.
1: 진짜 포인트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게 모든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 지금도 뭐 파킨슨병은 완치 치료제는 없는
1: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돼요.
2: 아직은
1: 예.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야, 완치는 그러네. 좀 많이 가야 되겠죠.
2: 선의로 시작된 게 의도치 않게 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나쁜 동기로 시작한 게 의도치 않게 좀 긍정적인 그래도 영향을 가져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이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독극물을 가지고 지금 파킨슨병 치료 연구를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그 키드스턴을 파킨슨병으로 몰고 갔던 그 독극물 있잖아요. 네. 그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것만 만들어서 동물 실험할 때 네. 내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어요. 파킨슨병 네.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 네. 그럼 물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할 거잖아요. 네. 동물 실험하려면은 파킨슨병에 걸린 동물이 필요해요. 쥐.
2: 아 동물도 걸리는구나. 네. 예,
1: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그렇죠, 그렇죠. 뭐 개들도 나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2: 예.
1: 그럼 언제 기다려?
2: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1: 네.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불치병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동물 실험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네네. 그럴 바에 다른 약을 연구하지. 네. 항암제도 있고 많잖아요. 네. 고지혈증 약도 있고. 그랬는데 쥐를 갖다 놓고 이 독극물을 투여하면은 네. 금방 이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네. 이제 치료제 실험도 네. 할 수가 있다.
1: 그 상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넣어주는 거죠. 아. 이 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뺄 수가 없거든요.
2: 그래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네. 그 불순물, 독극물 때문에. 네.
1: 이 동물 실험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실험 모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약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바로 사람한테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아.
2: 그러네요. 자연적으로 파킨슨병이 동물에게 걸리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1: 맞습니다.
2: 예,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건 말고도 굉장히 좀 뭐 흥미롭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의약품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더 다양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만 교수와 함께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5: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6: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본방송 들으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월화 수요일에는 어제 너튜브로 보내드린 잡지사 1000회 특집 1000초 특강 라이브를 세 편에 나눠서 라디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우주 이야기고요. 또 금요일 새로운 주제 코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라는 제목의 김원태 집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파도를 만나서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모실 분도 믿기 힘든 불행한 소식을 여러 번 받아들여야 했었다고 합니다.
2: 네. 암으로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본인도 암을 앓으셨던 분이십니다.
3: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알게 되신 우리 지금은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계신 김완태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제가 뭐 오프닝 소개를 간단히 올렸지만 네.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하늘나라 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4: 지금 벌써 이제 5년이 넘었고 6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1: 아 그래요? 네. 2017년
4: 네.
1: 정도.
4: 17년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에 예. 이제 천국에 갔거든요.
1: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됐어요?
4: 지금은 큰애가 이제 6학년이고요. 예. 13살이고 둘째가 이제 11살 4학년 됐습니다.
1: 그래요. 네. 이제 좀 이제 예민한 나이 시기가 네.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근데 이제 본인도 몸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프셨던 건가요?
4: 제가 20대 때 이제 고환암을 앓았었거든요.
1: 20대 때요?
4: 네. 좀 제가 대학교 좀 늦게 졸업했는데 예, 예. 이제 28살 때 기숙사에서 우연히 샤워하다가 예. 혹을 발견해서 이제 그때 이제 암인 걸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서울에 와서 방사능병원에서
4: 네. 원자력병원에서 예, 2차 수술 이제 한쪽 고환을 전체 절제하는 2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1: 아예 다 드러냈군요.
4: 예, 저도. 한쪽만.
1: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하는데 네. 한쪽이 제거가 되면 네. 일상생활하거나 네. 뭐 성생활에는 네. 별 지장이 없나요?
4: 네, 다

0: 한쪽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나 지장은 없어서 네네. 그 뒤에도 수술 이후에 뭐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뭐 예.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예. 정상인처럼 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건강 이후에 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나 봐요.
0: 이제 제가 이제 취업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또 첫째도 태어나고 이제 예.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네. 둘째 임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둘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제 예. 아버지께서 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암 판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1: 손주들 막 태어나서 한참 이뻐하실 때인데.
0: 네, 맞아요. 그때는 또 아버지께서도 사업 실패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네. 작은 일이지만 이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고 네. 그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손주가 너무 이뻐서 맨날 또 점심시간에도 와서 손주 보고 가시고 퇴근하시면 항상 손주를 보고 하시던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네.
2: 그 암은 어떤 암?
0: 아버지는 이제 폐암이셨고 처음에 병원에 이제 주치 교수님을 예, 예. 만나러 갔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소세포 폐암 4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4기. 예. 이미 많이 퍼졌군요.
0: 네, 그래서 4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이제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고 예. 교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좀 여쭤봤었어요. 예. 예. 예. 지금 아버지 병기면은 얼마 정도 생존을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예. 여쭤보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1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0: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 그 진료를 같이 하기 위해서 네. 반차를 쓰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랑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를 끝나고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회사를
1: 들어가야
0: 이제 예,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차를 그냥 길가에 정차하고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이제 그때는 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1: 네. 부자가 네. 아버지, 나도 20대에 경험했던 이 네. 암이라는 네. 사실 흔하지 않은 20대 암 발병을 네. 네. 체험했는데 우리 아버지까지 네. 라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까 싶네요.
0: 또 가족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저 세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작별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 못해서 그렇죠. 더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네. 아버지의 간병은 또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어머님은 또 얼마나 남편과 또 아들 예. 사랑하는 아들까지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0: 어머님이 사실 엄청나게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하셨어요. 뭐 제가 한 고생은 사실 고생도 아닌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어머니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렇죠. 그랬었고 네. 또 아버지까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측근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서. 네. 또 병간호 과정에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 어머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0: 그때는 이제 선망증세까지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망증세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
1: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0: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단순히 그렇게 허공에만 이야기하시면 어머님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네. 이 선망증세가 오면 그 분노증세가 같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IMF 시절 겪고 하시면서 집에 사기도 당하고 집안이 힘든 일들이 많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원무과 직원한테 찾아가서 이제 사기 당했던 것들을 원무과 직원한테 막 이야기도 하시고
1: 아니 그걸 어머니한테 하시고
0: 예 어머니한테도 내뱉으시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제가 또 어머니 대신 이제 회사 마치고 아버지 병실에서 같이 또 잠을 자면서 병간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기도 했었어요.
1: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그 아버님 얼마나 곁에 계시다가 어떻게 떠나셨어요?
0: 아버지는 정말 딱 1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치료를 하셨지만
1: 하셨는데도요?
0: 예, 하셨는데 딱 1년을 생활하다 가셨고 예. 삼촌이 특히나

0: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항암 치료를 하면 보통 2박 3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1: 그래요.
0: 이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삼촌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숙모님이 뭐 몸에 좋은 십찬 이렇게 반찬을 직접 숙모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예. 그렇게 항상 반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고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삼촌한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우리 황 목사 내외를 통해서 정말 이 몸은 아프지만 사람다운 대접을 이렇게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예.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우리 황 목사 통해서 천국에 대한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다.
1: 그럼 아버님 기도 받으시면 소망은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있었겠지만
0: 네.
1: 편안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0: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이제 곧 가신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고인이 너무 힘드실 수 있다.
1: 아, 그래요?
0: 아버지랑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긴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못해서 그게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제 그 심폐소생술은 고인이 힘드실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또 소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 이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께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그때 봤어요. 돌아 임종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정말 남자다운 분이시라서 한 번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의식은 없으시고 한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를 그때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1: 네. 총각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니까
0: 네네.
1: 가족들이 하고 얘기들을 다 들으셨네요.
0: 예.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울면서 이제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1: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0: 그냥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 참 우리가 예. 평상시 살면서 네. 사랑한다는 표현에 참 인색하잖아요. 우리도
0: 네. 그렇죠? 특히나 예. 저는 경상도에 살아서 굉장히 인색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뒤에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선방 증세가 이렇게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도 이제 제가 뭐 어디 출장을 간다 어디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태워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5일 전, 6일 전에도 제대로 움직이실 수도 못하는데 예. 그리고 그 선방 증세가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선방 증세가 이렇게 오고 막 그 분노랑 막 이런 것들이 오는데도 네. 이제 어머님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다 화를 내는데 네. 저한테는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한테 화를 안 내시고 오히려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아. 든든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 후 5월 8일
0: 네.
1: 네, 결국 천국으로 떠나시던 네. 날 네. 생각이 나시죠?
0: 네, 그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장인 장모님도 다 계시는 이제 자리에서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천국에 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진짜 효녀라고 이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또 다 챙기고 기억하라고 그날 또 천국에 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이 했었고요.
1: 예.
0: 아내가 가고 나서도 이제 그 이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아. 아내가 둘째가 딸인데 예. 제가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챙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1: 네네네.
0: 같은 동성이고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이쁘게 해줘야
1: 맞아요,
0: 되고
1: 맞아요.
0: 옷도 이쁘게 입혀야 되는데 마지막 주기 전까지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둘째 딸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1: 주문했어요.
0: 예, 주문해놓고 또 저 입으라고 셔츠나 이런 것들 주문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더라고요.
1: 아휴. 엄마 떠나는 날 둘째는 엄마의 죽음

0: 뭘 좀 인식을 하던가요?
1: 둘째는 사실 그때 6살이라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냥 다만 단순히 친지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네. 이제 사촌들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고 이제 입관식을 하면 이제 고인의 화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는 그 화장을 보고 이제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그 모습이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도 아니고 그 화장이 엄마가 입었던 그런 화장의 모습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걸 같이 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엄마의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천국에 가는 날의 모습이고 그 모습도 지금은 아름다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0: 네. 우리 집사님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내가 스스로 20대에 겪었던
1: 네.
0: 그 암 환자로서의 시간과
1: 네.
0: 또 아버지를
1: 네.
0: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1: 네.
0: 보냈던 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그 정말 그 시간이 지금은 지나서 그렇겠지만 정말 번개같이 지나간 거
0: 그렇죠,
1: 같아요. 우리가 막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번개같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것 같고 틈틈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엄마나 이제 할아버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소아암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0: 예.
1: 저 몰래 후원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지금 이제 아내가 천국에 간 이후로는 그런 취지를 그대로 받아서
0: 예.
1: 이제 그런 소아암 환자에 대한 후원이나 봉사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0: 같이요? 그럼
1: 예, 가서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엄마의 정신을 이어가야죠.
1: 네. 예,
0: 엄마가 물려준 유산이니까.
1: 네네.
0: 근데 이제 다 장례를 다 치르고
1: 네.
0: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가
1: 네.
0: 이제 현실이거든요.
1: 네.
0: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을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옷장에 아내가 사놓은 옷이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또 울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아이들 자고 나면은 이제 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 드리면서 각오도 더 다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목까지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계속 또 시간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네.
0: 아내분이 또 떠나기 전에
1: 네.
0: 마지막 또 영상으로 선물을 남기고 왔는데
1: 네.
0: 아유 제가 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볼 자신이 없는데
2: 우리 승준이 잘하지? 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해.
1: 어떤 승준이가 되면 좋겠어?
2: 우리 승준이는 지금처럼 멋지고 튼튼하고 엄마 기침 감기 그래도 예쁘지?
1: 이뻐요.
2: 사랑해 우리 예린이. 이거 보면서 엄마 오래오래 기억해.
3: 사랑 없어서 돼.
2: 사랑해.
0: 저 영상이 천국 가기 2주 전 영상이라고.
1: 네, 저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였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 이벤트를 마련해 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하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거고 승준이는 군대를 가고 이제 결혼을 할 건데
0: 네.
1: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저거는 이제 둘째 예린이가 시집 가는 날 대비해서 이게 찍었던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해줄 이야기들을 다 담아놨어요.
0: 그래요. 이제 5년 정도 흘렀죠?
1: 네.
0: 그래도 아내가 많이 그리울 텐데
1: 네.
0: 뭐 늘 그립겠지만 언제

0: 특별히 생각이 많이 나요?
1: 가장 생각이 많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안에 빈자리가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 역할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둘째는 딸인데.
0: 딸이니까, 예.
1: 네. 거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되니까 네. 아예 이제 가능하면 태우러 가고 일 있을 때마다 제가 많이 움직이곤 하지만 엄마들이 자주 학교에 와서 기다리면서 태워가고 하는 게 많이 조금 부러웠나 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더 많이 자주 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아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아내가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저희가 가는 교회의 그 중간 지점에 그 아내랑 아버지를 모시는 안락공원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갈 때면 늘
0: 들렀다가
1: 들렀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예. 아내 그래도 편안히 갔죠?
1: 네. 아내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절실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갔지만 아이들 때문에
0: 그렇죠.
1: 그게 좀 마음이
0: 아니, 그럼요.
1: 그게 힘들었었던
0: 그게 제일 힘들죠.
1: 예.
0: 이 안에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던가요?
1: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많은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좀 바쁘게 생활하고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0: 네.
1: 일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과의 시간, 일적인 시간, 그리고 봉사의 시간 제 삶에서 이 세 가지 시간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는 일과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소아암 환자를 후원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러한 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현재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진주시와 관련된 이제 재능기부죠. 재능기부와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0: 예.
1: 누구나 저 같은 이제 암 환자가 되면 뭐 믿음이 절실하더라도 그 공허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1: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내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예,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내 영상을 보았으니까
1: 네.
0: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1: 네.
0: 우리 집사님과 우리 두 자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1: 네.
0: 아내에게
1: 네.
0: 영상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1: 네.
0: 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1: 네.
0: 직접 해볼까요? 네.
1: 보시고 예.
0: 네.
1: 여보 현주야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고 나서도 아이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때 천국에서 만나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줘. 그리고 항상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 가족 지켜보면서 또 도와주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우리 가족 모두 너무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또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게. 우리 잠시 후에 만나자.
0: 네. 아유, 잘하셨어요. 힘든 일일 텐데.

0: 텐데. 네. 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네. 또 암투병 본인 암투병 환우들도 있을 테고 네. 또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시니까요.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현재의 삶을 조금 더 헛되지 않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기도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저 역시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기적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까 그 시련을 또 극복하시면 더 좋은 날들이 또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네, 그럼요. 네. 예. 앞으로도 저희도 집사님이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정말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냥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참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암 환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시는 모습들이 참 멋있으세요. 예.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0: 우리 이정수 형제는 또 저희가 이제 같은 가장이다 보니까 네. 방송 전에 사실 오시기 전에 네. 오늘 방송이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되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이런 감정이입이 됐었거든요. 네. 이정수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 그 아까 아내분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더 살아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오늘 하루 건강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두기가 싫어서 제일 먼저 부르신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예. 해줬던 기억이 나요. 어제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내일 많이 울 것도 같고 막 그래서 성경을 펴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그 많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족한데 그리고 이 바울의 간증이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한 이런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과 이런 눈물이 이런 파도가 나에게 닥쳤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하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앞으로 우리 집사님과 두 자녀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정말 우리 옛날에 하던 말처럼 보란듯이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그 어머니께서 한국 저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네. 아마 하나님 사업에 귀한 쓰임 받고 하나님 역사에 능력이 끝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리라 저희도 믿습니다. 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1: 오늘은 연중 15주일 말씀 중 창세기 25장의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야곱을 묘사할 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권리를 얻어내는 교활한 모습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된다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악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에사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야곱이 끓이고 있던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에사오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사오는 장자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고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야곱은 에사오의 필요를 이용해서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끓인 것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한 것뿐이지 형을 속이기 위해서 끓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간 가장 큰 책임은 에사오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사오는 장자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사오는 당장 눈앞에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상속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히브리인의 전통에서 장자의 상속권은 물질적인 유산 상속을 뛰어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가족의 제사장 역할인 영적 권위를 부여받는 권리,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느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의 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특권을 에사오가 허기 때문에 잠시 잊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영원한 하느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사오와 다를까요? 우리는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나 노아의 때에 멸망한 사람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영적인 축복과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기재해드린 설교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고 설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신명기 8장 본문 속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표현입니다. 이 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이끌어 오다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 아직 시력도 쇠하지 않았고 건강도 아직 있는데 지금 죽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는, 불평할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주저물러 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듣고 나서 그가 백성들을 급히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 편의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가운데 오늘 본문 8장은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가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짓고 사업도 하고 먹고 살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배부르고 등따신 삶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약속.

여기 나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의 주장, 자기들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할 것, 기억하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한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고생했다, 그거 옛날에 뭐 고생하면서 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무섭고 두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고생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홀로 걷는 고생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 광야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봇, 축복, 안식이, 본향이 예비된 거룩한 순례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러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고 나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보니 절망의 때도 많았고 두려움의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셔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연단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광야가 끝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영원히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안고 이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이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린이 포함해서 250만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치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상한 음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면서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뭐냐? 만후,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광야에 슈퍼마켓 없었잖아요. 논도 없었잖아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창고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50만 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조상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만나를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하루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평생치를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어서 하루하루로 그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 매 순간 한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광야길을 힘겹게 헤쳐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외롭고 힘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상에서 사업이 막혀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정말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알림입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세미어라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고 인도하신 분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만 하는 광

언약길에만 머물다가 죽으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눈물 뒤에 웃음을 예비하시고 겨울 뒤에 봄을 준비하시는, 광야 뒤에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길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8가지 용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다음 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 이건 단순한 환경적 넉넉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놈 하나 없어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겠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가는 그곳에 황금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살다가 죽으라,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8장 3절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8장 10절은 배불리 먹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같이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라.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근데 인간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런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풀려지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부여해져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배부르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주 웃기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사바 사바 사바 사바.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배고플 때 기도해요. 배부르면 기도 줄입니다. 기도를 줄여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형통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풍요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차량과 여러분의 핸드폰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69편에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와요. 시편 69편 3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그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가 한 700만 원대요. 찬송한 곡 딱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7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더 기쁘게 바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0: 더 큰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찬송을 듣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권세 있는 노래요. 찬양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표정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리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화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천군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찬양하는 일이고 이 땅의 모든 직분은 다 천국 가면 끝나지만 성가대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11절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던 사람도요 아차하는 순간 뭐가 능력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할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미혹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안고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다시 기도로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십시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T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T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0: 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일간의 연휴가 천국과 같은 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자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힘의 잘하는 기쁨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고 그렇지만 이럴 때 식물들은 정말 쑥쑥 자라나는데요. 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얼마나 불안한가요? 부모의 마음 역시 자라지 않는 아이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러한 쉼의 시간에 우리는 더 쑥쑥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편안한 시간에 시신캠프 함께 해주시고요.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앤프레이즈로 찬양예배 시간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김요한의 자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뭉클해져요. 또 조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역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늘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집트 왕자 OST에서 When You Believe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머라이어 키리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하는 멋진 듀엣곡이죠. 함께 보시고요. 마이클 W. 스미스의 A New Day,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 해외 CCM으로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경원선님 신청하신 나무의 내 바다 같은 주의 사랑도 오늘 이삭줍기 하고요. 배고픈 고질라님 신청하신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역시 오늘 이삭줍기 곡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이집트 왕자 OST 머라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When You Believe에 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우스 데이는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청곡으로 나무엔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리고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까지 함께 해보셨어요. 2712님께서 모든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과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도 캠프의 찬양에 귀 쫑긋 기울이며 함께한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귀 쫑긋이라는 표현에 아 정말 오늘 역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귀 쫑긋하고 계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토론토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황태규 아빠님을 비롯해서 또 동경의 하호님, 고센맘님 등등 외국에서도 방송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역시 손 흔들어 드릴게요. 해도 농장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열대야까지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손 송승현의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2598님께서는 군대 간 큰아들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논산 연무대에서 진짜 목 놓아 부른 곡이 있다고 실로암 써주셨는데 씩씩한 저녁을 기도하며 함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실로암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윤한기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윤한기 실로암, 앞서 주님의 손 송승현의 음성 전해드렸어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시선 준비했고요. 2부에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라이브 워십곡들 쭉 이어서 찬양 예배로 함께합니다.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0: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는 CCN 캠프 토요일 2부 순서 브리딩 워십의 All About You라는 곡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288회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워십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제목이 1004 천사예요. AJ 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토요일과 주일 2부에는 찬양 예배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워십팀의 부흥을 기대하며 찬양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플리버 워십입니다. 어썸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람 워십입니다. 챔피언 준비했고요. 찬미 워십의 헤븐리 보사라는 곡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플리버 워십의 어썸 주님, 예람 워십의 챔피언, 그리고 찬미 워십, 굉장히 독특한 워십곡이었습니다. 헤븐리 보사라는 곡 함께 보셨어요. 제목에 모두 영어 제목이 들어가는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좋아요가 많은 곡으로 세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부르신 피아 워십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워십 곡으로 나타났네요.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1609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곡이 있는데,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이 곡이 1464번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보겠습니다.

진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또 앞서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그리고 피아 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준비한 곡은 홍이삭 씨가 피처링으로 찬양한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곡을 준비했어요. 나비 워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도 이어가고요.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함께 보시죠.

카우치워십 홍이삭 회중찬양 나비워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에 이어서 워십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르르 워십의 내 마음 다

감사해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몰랐던 것, 바퀴를 굴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바로 인도에 있는 경계턱 장애물입니다. 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분들은요, 타는 사람들만이 아는 턱을 많이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렇게 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중요하구나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동그란 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시와 마을의 풍경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작은 배려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길 바라고, 또 모두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곡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김도현이 부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김형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 주말에 무조건 회사에서 듣는데요. 어떨 때는 집중이 되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좋은 곡이 나와서 일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좋은 거니까. 감사, 정말 처음 듣고 감동받았던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둘 다 좋은데요. 일에 집중이 돼서도 좋고 또 아니면 곡에 집중해서도 좋고. 감사, 지선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지선이 부른 감사, 이어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택이 불렀는데요. 애인이 김이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파란하늘님, 오늘은 다른 일정 없어서 에어컨 틀고 편하게 듣는데 세상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좋은 거, 큰 거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일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무 일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맞죠? 파란하늘님과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한보영이 부르는 행복이란, 그리고 이길승이 이어서 부릅니다. 행복하게.

이길승 행복하게 그리고 한보영이 부른 행복이란 두 곡이었습니다. 레미콩이님께서 얼마 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했는데 당양로에서 주는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가족들의 반대가 무섭지만 나아가 보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멈추는 이도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레미콩이님께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보다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길 레미콩님이 최선을 다할 걸 알기에 또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정은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너에게.

레미콩이님께 드리는 곡, 너에게 정은이 불렀고요. 범키가 부른 하나님의 열심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8751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워낙 많은 사역자들이 불렀는데 오늘은 사랑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사랑나무 앨범에서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조크라테스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두 곡이었습니다. 짝사랑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주말마다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게 평일에 근무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가 쉽지 않은데 주말 기억하고 찾아와 주시고 방송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나눠주셔서 예, 전 너무 감사하죠. 시간 될 때 예, 그럴 때 여유 있게 또 오십시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서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의 무의식까지 지배할 정도로 그에게 깊숙이 뿌리내릴 때 그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됩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어느새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그를 가로막았던 수천 가지 장애물들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잘못을 범할 때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언제까지나 자책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시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로렌스 형제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장원규가 부른 겸손하고 겸손하라 장윤영이 부른 겸손까지 두 곡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정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정겨운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도 감사하네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신청 가능할까요?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고. 네, 다시의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목소리는 조수아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가 부르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진주, 이 찬송은 한웅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조세피님께서 저녁 시간보다 토요일에 찬양 가사가 더 잘 들린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청하신 주만이나의 모든 것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 아멘. 남유아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고요. Rain이라는, R-A-I-N, Rain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지난주 250인분의 식사를 네 분이서 준비하셨대요. 젊은 엄마 넷인데 이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할 줄 모르는 젊은 엄마 넷이서 250인분의 교회 식사를 준비 하셨는데 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모르니까 더 알아보고 더 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후기가. 섬김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어요. 강찬입니다.

서툼보다 정성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 귀한 손길을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강천의 섬김 레이님과 함께했고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나빈님께서 지난주에 결혼식 가셨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멋진 청년으로 또 멋진 가장으로 새 출발하는 박요한 신은경 결혼 축복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축복송.

예전에는 덥거나 추운 좀 계절을 결혼식이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던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계절에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요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슈가 이씨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복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이 불렀고요. 송정미 축복송, 예, 하나비님의 지인이죠. 박요한 신은경님의 결혼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막 결혼식을 마친 모든 가정 축복하면서 함께 들었고요. 루비사랑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김상진이 준비하고 있어요. 너를 선택한다. 오늘도 감사 가운데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1장 아, 내 맘 속에입니다. 이 찬송가는 앤 머피 여사가 1908년에 작사 작곡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줬는데요.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병고 속에서도 이 찬송가 내용처럼 자신의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랍니다. 평안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9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에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신음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의 그루터기로 세워주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르신 목회자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소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CBS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닿을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7월 19일 주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전요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시연의 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3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3편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사냥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33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292장 듣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은 나라 사람들이 부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이 부르는 성부의 어린 양이, 한소리 중창단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영성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성전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 과연 누굴까요?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 그것은 서기관들이 특별히 악하다기보다는 영적인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적용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되는 그들은요, 중심에 생명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부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긴 옷은 화려한 자수를 놓은 망토를 의미합니다. 이제 화려한 자수라는 것은 사람이 다 손으로 엮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는 애복과 비슷한 건데 이것을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가르친 서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긴 옷 입은 서기관들이 옷이 상징하는 거룩함과 달리 내면이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당시 시장은 소통의 장소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에 나와 있어서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즐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이여에 앉으소서, 시장이랑 비슷한 것이죠. 그 자리에 앉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또 마지막으로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앉고 그 손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주인의 오른편에 앉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1세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의식이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음식은 항상 가장 존경받는 손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초대받으면 항상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진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면 자꾸 바깥을 의식하는 것이고, 내면과 깊은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영적으로 동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의 특징이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가장 낮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과는 정반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서기관들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의 길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 가장 약한 사회 구성원은 과부였죠.

0: 성경은 그들을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가산이 재산을 의미하는데 원어적으로는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을 맡기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하라고 부탁받은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율법은 지키지만 자기 영광에 취해 있고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것도 죄이지만 더 큰 죄는 뭐예요?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죠. 약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있는 거. 이건 바로 나쁜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열심인데 곁에 있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서는 어떡하냐? 이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혀놓고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심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들은 왜 길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이 나쁘냐면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중심성에 있는 이용과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영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생명을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심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진실되게, 외식하지 않고 참된 영성,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오늘도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화이어가 부르는 사명, 김형미의 찬양, 이 세상 험하고.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황정관 트리오가 부르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진희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엔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길가, 가시밭, 가시덤불, 옥토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 뜻이 무엇인지 각각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볕이 빨리 들어서 빨리 발하는 하는데 자갈밭이라서 정오가 되면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1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거기 토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는 참 좋은데요. 하지만 덤불 탓에 해가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부터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은 잘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탓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뭐 마지막 땅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옥토 좋은 땅이지요. 여기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나는 대체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옥토일까, 길가일까, 가시덤불일까, 나는 몇 배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옥토같이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아,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은혜로운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런 반응을 원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자리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11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천국 비밀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완악한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덧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24절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듣는 사람의 태도나 반응 또는 그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따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인지 이 비유의 목표가 있으니 그것에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해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달리 읽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옥토만이 아니라 길가에서도 가시덤불에서도 돌짝밭에서도 장소와 상황 결과를 따지지 않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신다는 게 바로 이 비유가 들려주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던 그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적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멘,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킨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골칫덩어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큰 골칫덩이 부리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내 신앙은 아유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내 신앙생활 저 사람들 따라오지를 못해 라고 그렇게 늘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지만 늘 딴지 걸고 꼬투리 잡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예수님 앞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지만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없었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을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뿌렸지만 길가와 가시덤불 자갈밭에 떨어져서 그 많은 씨앗들을 아깝게 허비한 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묵상해 볼 만합니다. 이제껏 농부는 밭에 나가서 여기저기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땅, 그 옥토라고 불리는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껏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아는 것 같고 또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전도서에 아주 알쏭달쏭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네 떡,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자기 떡, 자기 양식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 1928년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자에 7월호에 바로 이 전도서 11장 1절의 이 구절을 가지고 긴 글을 쓰신 게 있는데요, 그 제목이 물 위에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인상적이고 힘찬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본 그 내용이 이래요.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려라. 두만강과 압록강 한강에서 뿌린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하류 어딘가에서 자리 잡아 열매 맺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글귀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라고 그런 글도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런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낯설기는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농사법을 염두에 두고 또 읽으면 더 말씀이 또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씨앗을 뿌릴 적에 밭을 갈고요, 좋은 땅으로 고르게 한 다음에 씨앗을 거기다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갈았고 경작한 다음에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네 가지 땅을 골라서 마치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땅이 모두 하나의 땅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의 땅 안에 모든 네 가지 땅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버뜩 생각나는 것은 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은 따로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 땅이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우리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순종하면서 잘 들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냉랭하게 그냥 머리에서 튕겨나가기만 계속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서 무슨 얘기 들었지? 하면서 갑자기 또 식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목표는 너 옥토처럼 열매 맺어야지 이런 열매의 독촉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복잡한 우리를 향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37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결실로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건네시는 이야기는 얼마를 맺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길가여도 되고 돌짝밭여도 되고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위로의 말씀으로도 이 비유가 읽힙니다. 다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되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관도 되지 말고요, 자기의 그 과거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재판관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이라면 땅이 가진 그 기력만큼 내어주면서 살고, 씨앗이라면 주어진 그 달란트와 소명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추수에 대한 비유이시잖아요. 최종 심판과 결실은 추수의 주인이자 농부이신 하나님의 몫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매우 쉽게 지나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지나치지만 매우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 비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커지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통념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점 커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요. 100배, 60배, 30배 점점 작아집니다. 이 수열 하나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늘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늘 우리는 분주하고 마음 상하고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100, 60, 30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양적인 성공이랑 천국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방식들을 떠올려 보면 늘 이 방식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품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서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찌질이란 찌질들은 다 모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줍니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즐기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방식을 보면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기에 그러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가 허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적인 성과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딱 이 제목으로 단편소설을 쓴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길게 이 내용을 다 썼다가 쓰고 보니까 한 페이지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지워버려 딱 두 줄로 그냥 줄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단편소설에서 주제는 이거죠.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 단편소설을 매듭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바로 그렇죠. 만일 이 농부가 토지를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실에 대한 수지타산을 먼저 계산을 하고 씨를 뿌렸다면 사실 씨 안 뿌렸을 것 같아요. 그냥 옥토만 골라서 뿌리면 끝 아닌가요? 애초에 척박한 길가나 돌밭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아낌없이 세상의 눈에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씨를 뿌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해

속에서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장이 없으면 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아, 저 교회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내야만 아, 참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척박한 땅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곳에 찾아오신 농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미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위로만 받고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위로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만들어지면 배의 목적은 안전한 항구에 그냥 가만히 정박해 있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지요. 배의 목적은 항해하는데,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받고 너 괜찮아 라고 다독임을 받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마주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이 계산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원래 주어진 그 기력만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고 또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돌밭인지 길가인지 평가하고 재단하는 판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그 땅 그냥 항구를 넘어서서 마침내 세상 속으로 저 파고가 높은 바다 한가운데로 흩어지는 존귀한 씨앗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쫙 모아놓고 딱 보니까 너는 옥토야. 너는 백배, 너는 가시밭, 너는 덤불, 내가 보니까 딱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바닷가까지 예수님 앞에 쫓아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삶의 무게로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해서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너는 말 잘 듣게 생겼으니 옥토, 너는 가시밭, 너는 길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들고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길가, 가시밭, 돌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해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다면 그 씨앗은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는 좋은 땅이냐? 혹시라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 가운데 네, 제가 바로 그 옥토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거친 길가, 가시밭,

돌짝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옥토를 찾아서 헤매는 분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씨앗을 묵묵히 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치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포성이 멈추지 않고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자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알아보니 뭐 수단, 미얀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내전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그저 먼 나라만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고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으면 또 사실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또 그 땅 가운데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총성과 폭탄이 오가야지만 전쟁터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이 전쟁터죠. 건강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자녀의 문제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얽매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염려와 두려움,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던져져 있어서 정말 매일 그런 전쟁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하 3장은 모압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모압왕이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해마다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양을 바친 것도 아니고 또 그 양의 털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필요했는지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AI에게 오늘날로 환산해달라라고 했더니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계산을 하더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수십억 원을 갖다 줘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압의 배반이 외교적인 문제의 수준만이 아니라 왕권과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압을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이제 그 아합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요. 모압은 아합의 죽음을 북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반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왕 여호람은 이 배반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내가 모압을 치러 가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더 밑에 있는 에돔의 왕까지 요청해서 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연합국을 만들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요. 세 나라가 연합했고 충분한 군사를 모았고 전략도 세웠습니다. 세 왕은 방심하고 있는 모압을 기습하기로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인데 바로 그렇게 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이 있는 데까지 남쪽까지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위로 기습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세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습하러 가기 위하여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7일 동안 그들은 에돔 광야를 따라서 행군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적을 만나기도 전에 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돈을 찾고 경험을 찾고 이런저런 일들 다 해보고 나니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 하나님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엘리사를 찾아간 세 왕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필요하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재를 드릴 때 에돔 쪽으로부터 해서 물이 흘러와서 온 개천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합군이 모두가 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함께 데리고 간 말과 가축들도 목을 축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까지도 그들 손에 붙여주세요. 아침 햇살에 물이 비치자 모압 군대는 그것을 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죽은 줄로 알고 방심하고, 아 우리는 저들이 다 죽었으니 저들이 가지고 온 것만 챙기러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그 군대로 인해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도 주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개천을 파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을 파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물을 파듯이 저 밑으로 계속해서 파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그 물을 얻어야 광야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샘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천은 다릅니다. 개천은 물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길입니다. 이제 물길을 만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개천을 팔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개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게끔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천을 파봐야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지 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샘을 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찾을 만한 가능성은 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샘은 사람이 팔 수 있죠. 그러나 개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샘을 팔려고 해요.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자꾸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샘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답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개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개천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개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는 개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했으면 뭐 하늘에서 비라도 떨어질 만한 뭔가 징조라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 없이 그저 너희가 해야 되는 개천을 파는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보이면 누구나 개천을 팔 수 있죠. 여기에 물이 있으니 여기부터 개천 파면 물이 흘러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가 오니까 저쪽에서부터 비가 올 테니 그 비를 가둘 수 있는 개천을 파라. 보이는 징조가 있으니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징조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개천을 파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아직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은 낑낑거리면서 하는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별거 아닌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연합군이 처한 문제는 물이 없다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이들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전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물을 구하지 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연합군 안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큰 문제를 직면한 이 연합군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작은 일이에요? 연합군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작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한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를 따져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로 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야말로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는 거죠.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백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 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진 일,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사소하다, 내가 그렇게 취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는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내가 더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 내 미래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은 경제적인 압박,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에 꼬인 실타래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답답한 절망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전후좌우 둘러봐도 어디에도 해결할 길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해결책이 있고 거기로부터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내게 작은 일이라. 그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샘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개천을 파는 일은 우리의 눈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아예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헛쓰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개천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개천을 판 그 연합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0: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묵묵히 판 개천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보세요.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내가 개천을 파는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판 개천을 통해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개천을 파는 일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개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개천을 팔 때에 그 순종의 개천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개천을 파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0: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거꾸로 졌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으로 주님이 오셨든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 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로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에 눈이 멀었다 다시 뜨고 난 후에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은혜가 임했든지 그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에 3년이란 기록만 남아있지 3년 동안 무엇을 어디서 했는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학교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광야 학교 훈련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 도움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광야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아도 안 깨져요. 제가 천국에 계신 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서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40년을 깨뜨리셨어요. 40년. 모세는 40세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딱 꺾으셔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광야로 내쫓으셨는데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냐? 40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4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뭐가 깨어집니까? 내가 이게 깨어진 것입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아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에서도 내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깨뜨리셨어요. 80세가 돼가지고 말도 좀 어눌해지고 머리도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40년이란 내가 하던 모세가 전 못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 가운데 깨뜨리셔서 그 다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뛰어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그때 40세 때는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사람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자인데 내가 내 백성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한 모세가 8세가 되고 나서 얼마나 깨졌는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언제 이런 칭찬을 받느냐? 모세가 잘못했을 때 그 형하고 누나가 와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되겠어? 왜 구수연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런 비난을 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전혀 다른 말이 그 뒤에 나와요. 모세를 비난하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 앞에 드려진 모습,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좋은 점을 본 데는 눈이 0.001이라서 잘 못 보고 어두워가지고, 남의 문점을 보면 눈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문점을 갖다 해서 막 이렇게 크게 이야기라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형과 누나에게 비난받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종을 너희들이 비난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매일까지 기도하실 때 조용히 목사님 기도 꼭 빼먹지 말고 고대 제 기도를 조금 붙여가지고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깨어지고 난 다음 준비된 후에 그가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가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2장 1절 다 가져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때가 언제쯤 될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본인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 여러분, 우리가 주임을 할 때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동역자. 교회에 이 좋은 동역자들의 그룹이 많아야 돼요. 중보기도 그룹, 전도하는 그룹, 봉사하는 그룹, 다 동역자들이 돼서 더불어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꼭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삶을 바쳐 헌신한 귀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며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뛰어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설명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인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성경을 먼저 봅니다. 내게 주는 말씀 얼마나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벽에 나와서 주의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갔느냐.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저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저들에게 지키라고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이고, 율법은 믿고 난 다음에 은혜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의 이 편지를 자세히 쓴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써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복음이 그 각 시대적인 상황에서 전달되는 방식은 문화의 옷을 입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분이 처음에 그 선교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니까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부족에 그 주장쯤 되면 부인이 한 서너 명 되고 애들이 한 20, 30명 되는 거예요. 낙기도 많이 나요. 한 7, 8명씩 아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한 가족이 예수 믿으면 한 4, 50명이 쏙 들어와서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재직을 임명할 때 보니까 신약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법대로 세울래니 안 되겠고, 그럼 남은 세 사람 다 버려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아내. 안 세우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가지고 재직 임명 때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갔다는 한꺼번에 뭐 몇십 명씩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일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신약의 규정에 따라서 재직 임명될 수 없다. 그래서 문의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의 법대로 살았으니, 구약에도 일부 달처제였거든요. 구약의 법대로 살 것을 인정해 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약의 법을 따르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인 더듬으면 안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부인은 두렸든 셋든 그건 구약대로 살았으니까 두고, 뭐 야곱도 부인 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약 얘기예요. 구약 얘기니까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구약의 법대로 두되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신앙의 법대로 살게 하라. 아, 그런 방법이 있는 걸 모르고 무조건 신약적인 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두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부인을 두겠다 하면 그건 하지 말고 신약의 법대로 이제는 가정에 있는 대로 충실하고 선을 섬기고, 구약의 법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제직도 임명하고 다 할 수 있게 하되 믿고 난 후에는 신약의 법을 따르게 하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라고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네 가지 그 사역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성경, 둘째가 전통, 셋째가 리즌, 이성, 네 번째가 경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감리교 신학자가 웨슬레의 그 사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는 전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사도행전의 전통을 따라서 침례를 합니다. 침례요. 근데 장로교는 세례를 해요. 약식 세례를 합니다. 또 그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약간 지금 그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받고 우리는 침례를 받고 우리의 전통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하면 그 교단의 전통에 따라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장로교인이 순복음교회에 왔을 때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 받아도 되지만 일단 순복음교회에 오면 순복음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신학교사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가 그 전통에 속한 교단에 가면 그 전통의 법을 따르는 게 좋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 교단에서 재직이 되고 임명받고 하려면 교단 헌법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이번에 침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전통은 사도행전의 전통을 따라서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뭐냐. 이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일반 상식. 이 커먼 센스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 지도자들의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커먼 센스,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성령 불이 떨어지니까 방언을 막 하는데 참지 못하고 설교하는데도 일어나서 바바바바 방언하고 따라라 방언하면 그래, 잠잠하라. 그것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주로 그렇게 예배 때 막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주책스럽게 하는 방언을 막 하고 그러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았던가 봐요. 아니요, 저 성경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딴 얘기 하는 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얘기가 거기에 고린도서에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잠잠하라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질서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말이 나오지 괜히 그것도 여자들 떠들 조용히 해요 잠잠하라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성령 은혜에 맞다고 다다다 방언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또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 밤낮 설교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라고 들어오잖아요.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설교할 때 뭐 뛰어들어와서 회개하라 1부 때도 오고 2부 때도 오고 3부 때도 오고 4부 때도 오고 겨울에는 칭칭 감고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고 절로 들어오고 신천지인 출신인데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꾸 보내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성도들을 좀 그 여러 가지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 회의할 때 늘 발음 많은 분 있잖아요. 늘 발음 많은 분. 어디나 회의할 때 보면 혼자서 그냥 발음 혼자 다 하는 사람이죠. 의장 혼자 발언 한 10번씩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단총회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그분을 사전에 좀 교육 좀 시키자. 회의를 못하니까 쫙 혼자서 발언해가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길고 할렐루야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

우리가 신앙의 이 체험적인 것, 경험적인 것이 꼭 과거에 어떻게 선배들이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그 경험을 비춰봐서 오늘 우리의 현상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거청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사도 15장 검이 설명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은 후에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것이 확대가 되면 말이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자꾸 행위론이 나오고 행위론. 이 모든 것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내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십일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11조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하고 경론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 유대인들로서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왜 이방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논쟁을 벌인데 결론을 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가지를 금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같은 네 가지 문제만 피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 4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들이 나 이단 써붙이고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누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느냐로. 이 사람들은 아멘 안 해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하루 이틀 댕기는 게 아니라 몇 달 다니는 가운데 후계도 들어가고 세신자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교회 내 소외된 사람, 남에게 좀 무시를 딱 당하고 있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딱 붙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요. 따라가면 신천지요. 절대 교회 내 성경 공부에 딴 데 가서 기웃거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보건방이라는 데를 갖다가 각 교회 근처에 다 만들어 놓고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들 말은 10번 교육을 받으면 다 넘어간대요. 근데 보통 2번 교육받고 아이 잘못됐구나 하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80%고 20%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계보라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막 애쓰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보상심리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2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거짓 복음에는 우리가 한시도 그걸
허용하거나 따르면 안 됩니다.

0: 요한에서 1장 10절로 10절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에 대해서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느 날 대학원 아파트에 한국 사람 왔다는 소식을 또 누가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두 분이 왔어요. 한국에서 오셨죠? 함께 진리를 연구하실까요?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섞어지시. 문을 강 닫아버렸어요. 3일 있다 또 왔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야. 아, 왜 또 아니야? 가시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센 사람 왔다고 금식하고 왔대. 아, 이거 목사한테도 이단들이 찾아오더라고. 이단들은 그냥 두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왜냐면 영이 미혹을 당해서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자기 아들 구하러 갔더니 부모를 갖다 경찰에서 신고했어요. 납치한다고. 그래서 부모를 납치범으로 고발했다니까요. 그 아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또 뛰쳐나갔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뭐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온갖 도덕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단을 대적해야 되고 빠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이단 사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탁질 교수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거짓말을 앞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왔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단은 예의 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참된 교회는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는 증언한다. 이단이 문제라면 교회가 답이다. 오직 교회만이 이단의 본질을 간파하고 사건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기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침투해 오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단 사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동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순례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한국경제신문에 서울대 첨단융합부 이찬 교수의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주요 뉴스 중 하나는 태풍의 진로이다. 태풍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해야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풍의 진로 뉴스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있어서. 이만 우리 교육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어른들은 흔히 학생들의 꿈은 뭐니? 라고 묻는다. 하지만 정작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대화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변변한 진로 고민 없이 그야말로 어쩌다 어른이 돼 현재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태풍이 아무 방향으로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도 막연한 꿈에 맡겨두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 온통 대학 입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은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는데 태풍은 자기 진로를 아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 진로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길을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는 길이 곧 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성공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확실한 대답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혹은 세계적인 석학이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한옥의 공원 그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명상을 했던지 그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변에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자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시오. 날이 더둑기 전에 어서 일어나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소. 이 말을 듣자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든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그 도마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래전 가수 최희준은 그의 노래 하숙생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했는데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와 달리 순례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순례자란 인생에 가야 할 그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그네는 인생에 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는 표저에 의해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쓰여져 있기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면 국내외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곳곳에 산과 동산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런 언덕을 오르내리며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이렇게 질문한 다음 이어서 스스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3절부터 8절 사이에서는 다른 순례자가 여기에 또 화답을 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라는 2인칭 대명사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노래하고 그러면 옆에 함께 길을 가던 다른 순례자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나아갈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옛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막을 통과하며 내려쬐는 태양빛에 숨을 헐떡이고 갈증나는 고통스러운 그 황량한 길을 지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례길을 가며 지치고 고달픈 순례자에게 오늘 말씀은 큰 위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순례길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어려운 순례길에서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다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저 드높은 산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도움은 바로 저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리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그리고 나를 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에서 내가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완벽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에서 고달픔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이 암담하고 앞도 뒤도 꽉꽉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한계 상황에서 현실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내가 당한 어려운 처지에만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설적인 줄타기꾼인 브론디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세기를 맞는 축하 행사에서 밤중에 조명등만을 밝히고 폭포 상공을 밧줄을 타고 건너는 결사적인 횡단 고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론디니에 의하면 동화줄도 폭포도 관중도 보이지 않고 밤하늘의 별 한 개만을 그는 응시하고 전진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물질이나 명예, 칭찬과 박수 등을 구하며 두리번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여로,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문학가였던 강소천 선생님은 그가 쓴 병아리라는 그 동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눈 내린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양달 토끼와 응달 토끼라는 말은 토끼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양달 토끼는 양지바른 굴에서 살고 응달 토끼는 그늘진 굴에 사는 토끼입니다. 그런데 왜 눈 내린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달 토끼는 허구한 날 맞은편 응달만을 바라보고 있고 응달 토끼는 허구한 날 맞은편 양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달 토끼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응달만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응달 토끼는 눈이 다 녹은 양달을 바라보며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디에 사느냐는 것보다도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는 사실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런 우화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양달토끼와 응달토끼 얘기는 그 한낮 겨울 산속에 들리는 신소리 지나지 않겠지만 바른 시선을 가지고 핵심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둘째, 어려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는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어서 시인은 여호와를 우편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길을 우리는 혼자서 휘적휘적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오른편에 모시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걷는 느낌은 전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걷는 길은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길일지라도 혼자서 걷다 보면 외롭고 고달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박경철 씨의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의 여행자에게 세상을 일주하는 제일 좋은 여행 방법을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역사 기행을, 또 어떤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 여행을 추천하는데, 근데 그중 가장 나이 많은 그에게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거의 현자의 경지에 이른 분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길을 갔을 때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길을 홀로 걷지 말고 함께 동행할 것을 이렇게 권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길을 걸어가다가 지축으로 쓰러질 때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나의 안내자가 되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말로 가장 큰 행운이라 할 수 있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포착할 수 있겠는가?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이다. 그러니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내자,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서 다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낯설고 서툴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언제나 새로 맞는 날들입니다. 태초로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날들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캘린더에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시간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우리 삶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는 실패하고 배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셨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선교가 실패로 끝나야 했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로 배가 전복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배 밑에 들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밖으로 나가봤더니 몇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기독교 경건주의자인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 죽음이 가까이 곁에 있는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중에 한 모라비안이 당신은 기독교입니까? 라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웨슬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입어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순례길은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됩니다. 오늘 보는 3절부터 8절 사이는 지킨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 그리고 7절에서는 너를 지켜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고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면서 모두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에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순례자에게 주는 약속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또 너를 지키신다면서 그 위대하신 약속이 우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낮에도 밤에도 지키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도록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깨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입시 공부하는 자식 곁에서 밤을 꼬박꼬박 지새우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도와주실 분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다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순례길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지신 분, 나를 지신 분, 온 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애송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이 384장의 찬송의 마지막 소절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썼던 페니 크로스비의 삶은 과연 고난을 모르는 만사 형통이라서 이런 찬송시를 작사했을까요? 그녀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녀가 살아간 삶은 결코 만사형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시각장애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가 찬송 작사자로 알려지기 전 가난으로 인해서 더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단돈 5달러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무릎 꿇고 기도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하고 일어서자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낯모른 사람이 문 앞에서 당신이 혹시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다고 대답하자 찬송가를 작사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 떠나면서 악수하는 그녀의 손에 5달러를 쥐어주더랍니다. 이 정확하신 인도에 놀라 작사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 384장입니다. 그 찬송가 2절에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가라앨 때 우리들의 앞에 샘물을 예비해 주십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선교하다가 글래스고 대학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의 한 팔은 사자에게 물려 쓸 수가 없었고 27번 열대병을 앓은 그의 몸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며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깊은 주름에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던 학생들은 침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리빙스턴이 묻고는 이런 대답을 스스로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영광을 지니신 귀하신 분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침대 옆에는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그 곁에 펼쳐진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옆에 여백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치 수용 세월에 동안 갇혀 지냈던 코리텐붐 여사는 고난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비결을 말합니다.
말 이세

0: 세상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하던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순례길에 때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

0: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1: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생각했지요. 그 중에서 9절과 10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또 살아라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면, 땅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왕돼 가지고 그래서 욕망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뜻이 어딨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이들 중에도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 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참 행복하다 하는 이런 영적 기쁨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참 큰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쁨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렇게 다 이루어지겠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100%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워낙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세상에서 그게 100%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마치 버림받다시피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애태워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해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내 주변에 이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아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우리 한계가 주는 통증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하늘과 땅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한계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나눈 것처럼 이 땅은 다 나중에 불로 심판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을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또 이 기도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한계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게 보여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마치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것 같이 하나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아픔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100%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걸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기만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 핵심 주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타까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바라만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로 와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이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눈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이들 곁에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로 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우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기도를 들이심으로 기도의 모델이 되셨어요. 당신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어떤 목적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드린 기도는 오늘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듯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주님도 계속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델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델도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공생애 사역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던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참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중주와 같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져가는, 그게 이 복음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라고 할 때 그걸 닮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된 다음에 우리 선배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그분들도 또 하나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 그래서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갔으니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영적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는 게 그게 유감스러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삶은 그 반대로 가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말로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책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셨대요. 어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인생 현장으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가만히 앉으셔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만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가 부대끼며 욕망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사는 우리 인생 현장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곁에 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뚫고 나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 뭐냐? 이분은요, 하나님을 향해 아,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놀라고 경탄하면서 그분을 높여 경외하는 게 그게 기본 자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제시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방금 읽은 것처럼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그럼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탄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하시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저자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하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위대한 분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걸 알수록 내가 별거 아니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가 가벼워져요. 아,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훅 불면 날아갈 존재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기 도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교만의 병에서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참 감동되는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워낙 방대한 주제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광활함 속에서 길을 잃고, 또 워낙 깊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서 익사합니다. 다른 주제라면 우리가 열심히 파헤쳐 나름 터득할 수 있고 은근히 자만에 젖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학문 중에 학문인 신학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그 높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허영심일 뿐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의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는 욥기 8장 9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생각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묵상할수록 내가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죠. 이 설교문을 인용하고 나서 이 책의 저자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반대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법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달려나가 행동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밤낮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손바닥 안에 주무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리의 진리됨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자의 이야기에 동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구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인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으로 안 살고 내가 왕노릇하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것이, 아무리 이름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밤낮 하지만 그것이 현장 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짧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반듯하게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 자세예요. 이게 영적으로 차려 자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늘로부터 땅으로라는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땅으로부터 이제 하늘로 향하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서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죠? 땅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죠? 승천하셨죠? 이게 두 번째 또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땅으로부터 하늘로. 그럼 이제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지금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땅에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과정, 우리에게도 그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지구촌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과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가 완벽하게 될 거라면 그냥 지금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어디 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 미련 없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이 승천이 뭘 말해줍니까? 이 세상은 나중에 멸망할 세상이고 내가 이룰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행동이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나는 승천하는데 너희는 그냥 계속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올려 당신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유한한 생명이 꺼질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들림받아 갈 것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향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신다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입장권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인데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신다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게 역설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얻는 방법인 것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땅에서 열심히 살아 하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이 기도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들어올려 당신 곁에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확고하고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땅에서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온갖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하와이에 가면 그 주총사 앞에 있는 데미안 신부의 동상을 보게 됩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된 것입니다. 데미안이 이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한센병자들은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절망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데미안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한센병을 주십시오.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한센병의 반점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한센병자들에게, 형제들이여, 이젠 나도 당신들처럼 한센병자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병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센병자들에게 한센병이 걸려서 전도를 하자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한센병자들이 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미안은 4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동상이 하와이 호놀룰루주 주총사 앞에 가면 이 동상이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도 한센병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데미안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70인의 전도회 때를 조직하고 그리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일꾼을. 그러면 누가 추수할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주님의 핏값으로 생명을 사주신 그 빚진 자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바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를 심장.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팔이 없어 보십시오.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어 보십시오.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심장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일사각오를 고개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무엇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만 같다. 예수님도 이 복음의 불이,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군지가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찾는 이 일꾼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소서.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여러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직접 일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도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셨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주님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당자를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심정이 뭐냐? 바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신 게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추수할 영혼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는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묘비가 있습니다. 25살에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예요.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이런 글이 가슴 저리게 만듭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캔드릭은 1907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어요. 젊은 25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10명, 20명, 50명의 조선 땅에 선교를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며 유언을 남겼어요. 그녀의 유언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는 동기를 줬어요. 그녀는 부부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을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힌 저희 양화진에 그 묘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핏값을 피묻은 복음, 이 피묻은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가 바로 기회예요. 열전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후회가 뭡니까? 기회를 놓칠 때 나타난 걸 후회라고 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할 기회가 나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도할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매일 식탁에 마주 앉는 가정 식구 안에, 여러분이 내일 대하는 직장 안에,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 온 사람들,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인생의 길을 모르고 답을 몰라서 운명이야 내 인생은 체념한 팔자라고 하는 영적 방황 많습니다. 만나보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수께로 오면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이름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모르고 이 답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바로 추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까닭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나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여기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이들을 파송하는데 꼭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준비 없이 가라는 겁니까? 여행을 떠나는데 준비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에요. 배낭이나 전례 돈이나 신발 이런 것 세상적인 것보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전대보다 배낭보다 신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주의라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70인의 전도대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아, 주님만 믿고 나갔던 70인의 전도대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말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막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이면 우리의 무기인 뭡니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걸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예요. 18절에 가서 또 뭘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노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저 하늘에서 사탄이가 막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대를 보내시고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계속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원수마귀도 제압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로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라. 주님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주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동행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들처럼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전례나 배낭이나 신발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좋은 때를 만나게 했어요.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헤매해서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도할 때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했어, 만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갈급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공수에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

아마 아프리카 선교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와 같은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는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은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평안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도는 평안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참 평안을 전해주세요. 사람들 만났을 때 평안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성도가 평안을 축복할 때에 주님이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빈중거리고, 그러면 빈 평안이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는 평안을 축복했는데 거부하면 그 평안이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은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을 추수할 곡식으로 변해서, 영혼을 추수할 곡식, 또한 우리를 그 곡식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 그 일꾼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가정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관심을 가지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10년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열 사람은 기억나야 되잖아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아니 몇 명이나 여러분이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막상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도 몰라. 주님 앞에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말고 많이도 아니라 한 영혼만, 우리 한 영혼만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학교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바로 복음은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우린 전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론가 떨어지면은 흘러들어가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전에 우리 김용석 장로님이 쿠웨이트에서 계실 때 거기에 갔어요. 그 쿠웨이트 한인들인데 집회를 할 때 거기 온 선교사님의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7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야. 7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를 줬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7년 동안의 삶을 투자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주변을 살피며 우리 후반에 하나님 한 생명을 내 손에 붙여주세요. 만나게 하세요. 그를 위해 희생하면서 우리 구원하는 내 입을, 내 손을, 내 지체를,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후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오래

0: 세월이 가지만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올 후반기에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2: CBS
3: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심각한 교역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전도사나 부서를 맡아줄 사역자를 찾지 못해서 사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평신도를 전문 교육 사역자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 각 교단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자 과정, 다음 세대 양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0: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2: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7: 1600-9300 1600-9300
8: 마음껏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오늘 CBS 광장은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교회 교육 훈련 개발원 권진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오랫동안 교회 교육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회 교육 지도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이 과정 코디를 맡고 또 운영을 맡아서 실제로 지금 교단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충신대나 백석대 또 한양대에서 겸임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예장 합동총회 소속의 목사님.
1: 교단은 예. 합동교단입니다.
0: 아, 예, 그렇죠. 예. 예, 목회자이자 교육학자로서 지금 이제 평신도 를 교회 교육의 지도사로 세우는 일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어요.
1: 네.
0: 최근에 이제 교회 현장에 가면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사역할 부교육자 또 전문 교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대안으로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뭐 라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0: 예, 예.
1: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게 90년대거든요.
0: 예.
1: 그때만 하더라도 교단 신학교의 MDB 과정에 학생들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교단도 비슷했겠지만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코스웍이 좀 여러 가지 연구 과정도 있고 뭐 MDB 과정도 있는데 그래도 한 해 한 1,000명 정도 사역자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각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전도사님들이 저희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뭐 만 몇천 개 교회가 있는데 300명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0: 예.
1: 숫자적으로 사실은 지역에 가서 사역할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없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300명 그분들이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먼저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역을 또 배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목회를 많이 하지만 부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방에 경기 밑으로
0: 예.
1: 경기도 밑으로만 하더라도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경기 밑에 있는 교회들은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90%가. 그러니까 현장이 그런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교회 학교가 위축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신학적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교육학 베이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0: 물론 선생님들이 하니까 열정 하나는 있습니다. 열정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는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이분들이 결국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실제 교회 학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사역자가 한다는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현장이 그렇고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지금 평신도 사역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각 교회. 그거하고도 맞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구가 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열정 플러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말하자면 이제 90년대 언급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목회자가 많이 배출됐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은 이제 90년대에 비해서는 한 교단만 사례를 드셨지만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든 상태여서 맞습니다. 지역의 교회에서는 교육자 구하기 힘들다.
0: 예.
1: 그래서 이미 평신도들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교육시키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0: 그렇죠. 다른 봉사는 사실은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교회 학교는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도 해야 되거든요. 양육도 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도 잘하고 싶은 열정은 다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안을 만든 게 이제 교회 교육 지도사. 그래서 교단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물론 전도사님들만큼의 신학 공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레벨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이양하시는 거 좀 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사역에 뭔가 결실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성도들이 볼 때도 같은 평신도들이잖아요. 볼 때도 아 교회교육 지도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줘야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건의가 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가 예. 생각할 때는.
1: 예.
0: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장합동총회가 큰 교단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1년여 지났고
0: 예.
1: 또 예장합동총회가 아닌 또 다른 교단들에서는 이제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지금 저희 교단이 그래도 이게 시작하고 나니까 고신도 지금 시작을 하고 통합측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지만 지금 다시 세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이걸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싶다. 사실 한국교회 중추 허리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층이라는 게 40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30, 40대가 교회에. 근데 30, 40대가 교회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주일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안 나와도 아이들만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40%, 30% 정도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교회 나왔어요. 지금 보면 90%가 부모님 나오는 애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애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아이를 전도하든지 부모를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전도해야 허리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좀 이런 이야기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 가정의 핵심 타겟은 좀 자립이 안 되는 교회.
1: 예.
0: 사실은 100명 이하 좀 작은 교회. 이 교회가 타겟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작은 교회에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 예.
0: 아니 주일학교가 조금 활성화가 돼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할 텐데 정 안 되면 뭐 사모님이라도 좀 보내시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아시겠지만 100명 이하 교회가 한국교회 한 90% 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 90% 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0: 침체돼 있어요. 예.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 예.
1: 많이들 지쳐 계시죠?
0: 지쳐 계시고 진배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활성화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 학교라도 다시 좀 시작해서 이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사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적인 교단마다 좀 작은 교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먼저요. 93명의 학생이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교육을 수료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가가 일단 좀 궁금해요. 연령대나 뭐 교회 직분이라든가. 예.
0: 주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타겟은 아마 집사님들이죠.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1: 그런데 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추천해서 뭐 교회 지원에 따라서
0: 일단
1: 오시거나.
0: 예. 본인도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100%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를 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동역자거든요. 이분들이 따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들과 동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추천이 필요합니다.
1: 목회자의 의지가 중요하군요.
0: 뭐, 네. 그렇죠. 목회자가 같이 사역을 할 생각을 가진 그런 평신도를 보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하고 코어 가도록 그래서 교회를 좀 다시 한번 리빌딩 하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게 8개월 이제 뭐 1년이죠. 1년인데 예. 이제 그 실제로 수업이 진행됐던 기간은 8개월이라고 하신 건데 예. 수요를 마친 일기 지도사분들 예. 교회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0: 설교하시고 부서 맡아 지도하십니다.
1: 아, 설교를 하세요?
0: 예. 그러니까 보통의 사역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교육 전도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평신도라 예. 이분들은 MDB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전도사라고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총회에서 교회 교육 지도사입니다.
1: 지도사.
0: 지도사는 예. 공식적으로 주보의 명칭이 찍힙니다. 주보에. 예. 그만큼 권위를 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좀 권위도 세워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례도 좀 할 수 있으면 뭐 진짜 뭐 전도사님들만큼 못하더라도 뭐 여비라도 교통비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1: 예, 교회 교육 지도사라는 직함으로 교회 안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0: 그렇죠.
1: 교회 학교에서 설교도 하시고
0: 당연하죠. 지도도 하시고 아이들 신방도 하시고 예. 교사 훈련도 하시고 그걸 이제 가르치죠.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실제적인 건 저희는 이론보다는 좀 실제를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실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물론 온라인은 이론이겠죠. 온라인은 이론이지만 토요일 날 하는 오프라인 강의는 실제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현장에 가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 만드는 것도 저희가 가르칩니다.
1: 93명이 졸업했다고 하면 예, 예. 교회 숫자로도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한 교회에서 몇 분씩 보낸다고 했고 뭐 예. 제가 교회 이름을 딱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대전의 모 교회는 사이즈가 좀 큰 교회인데 전도사님들을 전부 평신도로 바꿨습니다. 10분이 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힘드니까 예, 예. 아예 그냥 평신도로 사역자를 전원 교체했다. 그래서 훈련 받으셔서 이게 예. 지금 그렇죠. 아마 지금부터 이제 뭐 부서 사역자로 이제 배치가 한 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 그런 변화를 시도한 교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0: 일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니까 일단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겠죠. 그동안은 뭐 그냥 뭐 재밌게 놀아주는 건 잘 하셨는데 양육이나 이런 건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네.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도 짜고 교육 과정도 이제 소개하고 사실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초중고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양육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계적인 양육이라는 게 교단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데 교단이 하는 거는 공과 공부 정도지 체계적으로 이게 커리를 짜가지고 양육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르쳐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면 안 되고요. 그 교회에 맞게 새로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럼 공과는 교단 거 쓰면 되니까 상관없고 훈련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훈련 같은 건 어떤

0: 커리로 해야 되는지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1: 교회 학교에 훈련된 일꾼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교회로서는 뭔가 좀 대안을 찾은 느낌일 텐데 당사자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교육을 받고 가서 아이들 만나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뭔가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0: 저희가 인터뷰도 있고 영상 자료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으시고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주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고 뭔가 열매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에게 보람이 되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일기 마치고 일기들 피드백을 받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말에 일기 사역을 이제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보고서를 받고 피드백도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한번 배웠다고 끝낼 게 아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 필요하면 뭐 자료도 좀 드리면서 도와드릴 생각이고 거기 일을 하게 그게 이제 자원하는 강사님들이 다들 모이신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수진이 지금 그분들은 지금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요청만 있으면 뭐라도 돕겠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배우신 분들이 뭐 요청하는 자료들은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인프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제도가 시행된 초기이고 이제 일기 졸업생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제 있을 텐데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일기를 마치고 나서 좀 개선 보완점도 좀 드러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으신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0: 그 자기 뭐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전하게 이제 피드백을 설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이런 피드백은 있어요. 나 혼자 배우기 너무 아깝다. 이걸 다른 우리 교회 다른 사역자님들 또 다른 평신도들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올해 전도해서 새로 오신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필요하고 좋으니까 이걸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배우자. 이제 그런 반응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얼만큼 이게 교회 학교 성장과 부흥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는 이제 올해 연말에 이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이걸 통계치를 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지금 세팅한 건 저희가 뭐 저도 그렇지만 논문을 지금 소논문을 써가지고 학회지에 좀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축적을 계속 합니다. 하고 지금 이걸 같이 운영하는 교수님들이 지금 논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물론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자비량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또 아까 말씀처럼 3년마다 한 번씩 또 재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자비량 봉사에 의존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좀 의구심도 들긴 하거든요.
0: 그 교육비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 사역자 세우는 거라 그게 또 목사님이 추천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교회가 주고 또 특히 그 미래 자리 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그 미래 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부서가 교단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미래 자리 교회 교사들은 지원을 합니다. 미래 자리 교회 위원회에서 지원합니다. 교회가 아예 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교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만 하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상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게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데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뭐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뭐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좀 찾아가지고 메꿔야죠. 이제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그거는

0: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한번 다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는 교회 학교에 좀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성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예. 지금
1: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가 안착을 하고 교회 현장마다 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분들이 지도사가 되어서 예.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가 되려면 교회의 인식이랄까요? 좀 뭐가 달라져야 될지 느끼시는 바를 좀 듣고 싶어요.
0: 기본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데 대해서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한국 교회가 네. 평신도가 사역자다? 퀘스천이다. 뭐 이런 교회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열려야 된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는데 그 인프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구해볼 때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욕심 부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인식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신도도 사역자다. 동력자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이제는. 뭐 교육자 중 탑 한 사람의 교육자가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진짜 잘한다고 해서 슈퍼맨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1: 예. 예. 마지막으로요. 뭐 새로운 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교육에 관심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평신도 교사들에게 예. 격려 뭐 당부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들어보고 싶네요.
0: 예, 저희 그 중신대 총장님이 사실 이거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특히 교회 학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총장님 자체가 어릴 때 좀 교회를 잘 안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주일학교 때 있었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52주 매주마다 교회, 집에 와가지고 신방을 오셨대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그 총장님이 군목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만큼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뭐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그래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한 명, 두 명, 뭐 세 명이라도 그 아이들이라도 잘 양육하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그 교회 집사님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교회 권사님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교회 장로님 될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취학에서 주일학교까지 그냥 합쳐버립니다. 사역자도 없고 애도 없고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미취학의 애들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저는 이제 내려놓지는 않자. 한 명 두 명이라도 붙잡고 그 평신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교육 지도사가 한두 명이라도 붙잡고 하면 그 교회 소망이 있다.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교사가 어디 빛이 안 납니다. 교회에서 어디 구석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사.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 늘 감사하고 하늘의 복이 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한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침체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장 합동총회가 도입해서 이제 1년여 지난 교회 교육 지도사 이 제도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는데 잘 지속이 되고 또 다른 교단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면 좋겠네요.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교회교육훈련개발원 권진아 교수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0: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희 방송에는 처음 오셨어요. 이게 CBS TV 올포원 통해서 많이 예. 시청자들 만나고 계신데.
3: 예, 이 광장은 처음입니다.
2: 예, 그 광장에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아, 예,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이제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를 좀 들어보는 자리예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SNS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뭐 누구든 온라인 상에서 많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3: 네, 예.
2: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엘리야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걸 볼 수 있다고요.
3: 예예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현대인들의 그 초개인화된 고립, 그다음에 가상현실 속의 은둔, 이거는 일종의 그 문명사적 징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공간 컴퓨팅 기술과 고도로 진화된 AI 연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완벽한 통제,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정서적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2: 예.
3: 결국 타자와의 그런 관계를 조금 우회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폐적 방어 기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정서적 차단하고 어떤 그 우울의 원형을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자기를 숨겼던 그 사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국가의 종교적 갈등이 있었고요. 또한 생태학적 기근이 몰려왔는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철저히 고립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번아웃도 경험해요. 이 사건은 오늘날 그 디지털 장막 뒤에 숨어서 자신의 영혼을 소모하고 있는 현대 지성인들의 실전적인 외로움하고 잘 이렇게 공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호렙산의 동굴 속 정황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치열한 어떤 그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서 승리한 뒤에
3: 네.
2: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그 이 깊은 우울감 속에서 동굴로 찾아 들어간 거잖아요.
3: 예, 예, 예.
2: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목도했던 선지자가 왜 우울해졌을까요?
3: 갑자기 그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2: 예.
3: 목숨을 건 승부였잖아요.
2: 예.
3: 그러면은 승리 순간인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순간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 생명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 예,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엘리야 편에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 칭찬과 어떤 격려와 박수라기보다는 살해 위협이었다고요. 그럼 할 일도 없고 주어진 형편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급 우울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권력이 상당히 관계망이 촘촘해가지고 한 개인을 완전히 이렇게 맘만 먹으면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된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자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예, 그런 고독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로 도망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묘사돼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3: 예, 예. 그 야외여 넉넉하오니.

0: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거의 뭐 이게 전 영적 침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목숨을 이제는 더 이상 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피로 이걸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무가치함, 완전한 사회적 단절에서 오는 영혼이 괴사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관계의 문을 다 닫아버려서 가상세계나 그러니까 은둔의 동굴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고립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엘리야 역시 사막의 뙤약볕 속에서 극단적인 자기 부정, 예. 그 번아웃의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여요.
1: 예, 말하자면 엘리야의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만지셨을까? 예,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예, 예.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두 번 만지거든요. 두 번 만지는데 하나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향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야 네가 선지자고 너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너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율법에 의하면 너는 좀 야단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 라고 훈계하지도 않았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죠. 지친 몸을 따뜻하게 오르만진다고요. 따뜻한 오르만짐.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그다음에 시원한 한 병의 물을 건네줬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속에서 탈수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그런 한 인간의 생리적인 약함을 아셨고 그리고 신체적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여기에 보면 이 숯불 떡하고 그다음에 물 한 병은 차가운 우물의 동굴에 갇힌 인간의 오감을 깨워주는 가장 따뜻한 생명 연대의 스킨십. 저는 이것을 힐링 터치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단절을 치료해 주는 근원적인 사랑의 발현이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져줬다. 어루만져줬다라는 터치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죠.
1: 예, 완전히 심신이 무너진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을 잔잔히 도우셨군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걸 싣고 자잖아요. 먹이고 예. 재워요. 먹이고 재워요. 그래서 저는 먹자 기법이라 그러는데 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되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1: 예.
0: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를 회복시켰다. 두 번 만져준 거는 지금까지의 사역에서 지친 몸을 회복시켜줬고 또 한 번 만져줘서 40일을 더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1: 예.
0: 40일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만져주시죠.
1: 예.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동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네, 예.
1: 이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예, 궁금합니다.
0: 그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1: 예.
0: 한 번에 그렇게 두 번 만졌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치료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자아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폐쇄적인 피난처인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갔는데 오늘날로 하면 방 안에서 그 VR 헤드셋을 쓰고 인공지능 비서하고만 대화하고 이런 초개인화된 어떤 고립 공간 이것과 일치하는데요. 동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를 완전히 거절했고 자신의 피해의식 그다음에 억울함만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군의 야훼에게 열심히 유별하환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 완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립된 서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밖에 없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라는 그것. 그것 때문에 이 동굴은 그래도 외부와의 만남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이해했던 것 같고 자신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0: 실제로는 그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차가운 무덤이었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더 치료받아야 될 상태. 그게 호렙산에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산 위에 서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라. 그러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또 이런 그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않았다.
1: 예.
0: 바람, 지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현현할 때
1: 예.
0: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1: 예.
0: 그래서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번쩍하고 하면 신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폭풍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 동반되는 자연 현상은 압도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기술적인 힘을 상징하고 마천루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공지능과 공간 컴퓨팅에 가공할 만한 연산 능력, 엄청난 기술적 스펙터클에 매료돼서 그것이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만한 신성한 해결책인 양, 숭배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눈에 가시적인 멋있는 현상인 바람도 지진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 그런 외형적인 화력, 기술적인 전능함, 이거는 지친 한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고독을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소외와 그 공허만을 자아낼 뿐이다 라는 하나의 선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1: 예. 성경은 그런 화려한 폭풍, 자연현상이 확 이게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리의 본질은 뭘까요?
0: 그 세미한 소리란 말이 그 콜데마마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1: 아, 그래요?
0: 성경 절대 한 번밖에 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묵의 소리예요.
1: 침묵의 소리.
0: 네.
1: 침묵의 소리.
0: 상당히 역사적이네요.
1: 예.
0: 안 들리는 거죠.
1: 예.
0: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침묵의 소리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을 정도로 침묵의 소리. 그런 뜻인데 단어는 그렇습니다. 단어는. 그래서 아마 부드러운 숨소리 같은 속삭임 정도가 아닐까.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 어떤 거대하게 들려오는 소리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귀를 찢는 기계음 같은 가상의 화려한 데이터가 가득한 현대 문명 속에서 거기서 들리지 않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대 서사로 엘리야를 압도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그 흐느낌과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톤에 맞게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눌림, 억압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톤에 맞춰가지고 아주 가깝게 침묵의 소리로 마치 그것은 맞춤 소리라 그럴까요? 주파수가 맞는. 어떤 주파수도 지금 엘리야에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파수를 낮춰가지고 그 엘리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고 그와 나만이 소통할 수 있는 침묵의 소리. 그거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거죠. 그렇다면은 그 내 영혼 속에 있는 깊숙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용납해주는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1: 네.
0: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고독이 용해되고 치유될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1: 예.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의 현실로 좀 돌아오면요.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독 가운데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다고요. 뭐 우울감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0: 예.
1: 그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찾아가서 인공지능과 이 상담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상 공간에서 또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이들이 이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떤 영적

0: 교훈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 그 아무래도 고립되고 고독한 그런 상황에서 내 이 상태를 지금 가까이서 어찌 보면 상담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컴퓨터 가상세계가 있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0: 예.
1: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잖아요.
0: 예.
1: 누가 내 말을 평가 없이 듣겠습니까? 야,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식으로 타박하기 쉬운데 전혀 타박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내가 또 짜증내면 아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가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 비위에 맞춰주고
0: 예.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오늘 가상세계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직면했던 그 참된 해결책은 주변에서 어떤 도구를 다 걷어쳤고 침묵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실제적인 임재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참된 실존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회복.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세련된 동굴에서 나와서 진정한 생명의 호흡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계는 내가 원하는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아야 될 도움까지는 못 미친다는 얘기죠.
0: 예.
1: 그렇다면 그거는 나를 잘 아는 그분, 그분과의 1대1의 만남. 오히려 그것이 침묵의 소리로 들려오는 그분의 내 주파수에 맞춘 그 톤. 그것이 만났을 때 내 몸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다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1: 네.
0: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소리 이후에 엘리야를 다시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까?
1: 네. 예.
0: 뭐 말하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건데 고립돼 있던 엘리야가 여기서 좀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떤 뭐 영향을 미쳤을까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예. 저는 그 엘리야의 그 영적 탈진 그 상태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까지 고하는 그 사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리콜하신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리콜링 했어요. 리콜링. 리콜하면은 자동차 생각나죠?
0: 예.
1: 네? 자동차만 리콜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리콜 대상이에요. 아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숨을 건 승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승리의 어떤 그런 그 감격을 다 느끼기도 전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네가 감히 내가 후원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다음날은 네 목숨을 거둘 거다. 라는 뜻밖의 이런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럼 도망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완전히 탈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고 사실은. 일을 이뤘잖아요.
0: 예.
1: 근데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은 기대 이하였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상태에서 아예 그냥 끝장냈으면 좋겠다라는 상태에서 리콜해 가지고 하나님이 리콜링이에요.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이 세 가지였어요.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의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왕권을 교체해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열게 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그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를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 일이 있어야 내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맡게 되자 하나님이 야 사실은 너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너밖에 안 보였지. 7천 명의 동역자가 있어. 그동안 안 보였던 겁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안 보였던 거죠. 7천 명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속으로부터 빼내가지고 그를 이렇게 다시 리콜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미션. 역사적인 세대교체를 이루고

0: 또한 너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이어서 너의 사역을 또 있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자동차만 리콜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리콜 대상이고 그다음에 리콜링이 돼야 된다. 소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소명이 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1: 예. 그렇다면 우울감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 중에는 또 크리스천들도 뭐 다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교회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고립된 방 안에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할 따뜻한 위로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0: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와야 되겠죠.
1: 예.
0: 교회 안으로 와서 그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떤 가상의 인맥 그다음에 뭐 소셜미디어의 그런 화려함 이런 것 대신에 아주 고요한 골방에서 그 침묵의 소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침묵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워낙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나를 있는 그대로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골방의 모니터를 끄고 이 침묵의 소리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곳으로 초대해서 이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럴 경우에 저는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우정을 쌓는 곳이기도 해요. 거룩한 우정. 거룩한 우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된 우정을 말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났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주중에 구역예배 모임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끝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또래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두세 명도 좋아요. 서너 명도 좋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죠. 나눌 때는 절대로 충조 평판하지 않아야 돼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1: 들어만 줘야겠군요.
0: 그렇죠. 공감.
1: 예.
0: 공감. 그냥 그 얘기를 내 얘기같이 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람은 내가 용납되는 수준만큼만 오픈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수준까지만 얘기할 때 충족 평판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제목이 뭔데요 요즘에 그러면 아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나중에 기억나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뭐 그러고 그냥 굳이 기도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나중에 뭐 전화라도 해서 그때 그런 문제가 좀 어땠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래서 거룩한 우정을 쌓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의 터치도 있지만
1: 예.
0: 그 예배 이후에 같이 예배했던 그런 공동체 그들 간에 함께 손을 잡아주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로 경청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조금 오픈한다면 동굴로부터 한 걸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1: 고독한 개인의 내면을 만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뿐이고
0: 예.
1: 예,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는
0: 예,
1: 예. 예,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0: 네. 예, 예.
1: 예.
0: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만져주실까? 사람을 통해 만져주시죠.
1: 예.
0: 예, 예. 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사람이 주변을 향해 눈을 떠서 나도 좀 열어주고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 형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1: 예.
0: 사람을 통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1: 예. 예.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0: 예. 예.
1: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예.
1: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는 결코 교역자 한 사람만의 고군분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된 평신도와 온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보완점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잘 다듬어서 더 많은 교회에 더 건강한 교육사역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6: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5: 당연히 드립니다.
7: 예술인 기회소득.
5: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경기도 예술인 기회.
5: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한인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방위,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1: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0: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3: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 피는 나리꽃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한여름에 탐스럽게 피어난 나리꽃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감탄이 먼저 나오죠. 주황빛, 분홍빛 가는 곳마다 다채로운 종류가 보여서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게 입을 수 없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